겹 바다우리 참조바 로탕 흡지 겹고 카기 보이바 대단기 초외 줄람 균형 치바 초주 녀고 인구 토낭 치바 서동 줄람 야바 류제 원 참제와 천리 주둔라 지송 쇼와 타마 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 민비 줄람 토와 신비 캐스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Kesi, Kiran Gensu Lekun Tang, Jizuo Pendi Lekun, Lopja, Menkang, Kile Chije, Jugi Sechi, Chongri Tang, Chongri Chimuso, Zone Kuygung Tang, Lekun Gile Dungba Yinchi, Nindar Nyeba Tu Ditang Takje Chigui. Kesi, Cawa Geba Tang, Lo Geba, Lushu Meba, Miku Nawa Soki Neda Yuchi, Tudo Du Menju Chigui. 강변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치바 지비에 직체당 쥐꾸라 짱저 톱시 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쥐꾸 직조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치바 허치기밤 로기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기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르마 치고 탁바르투 겐군츠 렌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랑을 국송라 쇼게 꾸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투

0: 저거기
1: 양 가르산데도
0: 나 자장 토부동부이
1: 양 자장 토부동부이 아무라게 니다랑로 토부디제 셔도야
0: 나 빨라이키랑게 수연남베 자장 토부동부이
1: 쇼 바베 규산비산기 비징기 자장 토부세요아
0: 레스
1: 자장 토부 토부친추 타바나로 체나소소 체 가르요레스나 체마메도 유베 황과 참도 나와 집에 러브 헤밀도 고고 칠샤다 주세 동서 동서도

0: 대유.
1: 좀사가 여야 시타스.
0: 니랑 말이 삼지.
1: 대명 디디 마연 크디스.
0: 디르 안게 단지. 사랑 좀 투쇼심스.
1: 침수. 사랑 주제 타보다 녀스게 줘. 다른 거 세제 녀스야 혹시게. 고조로 이 길이 용야죠.
0: 예, 야죠.
1: 야, 통제 되샤.
2: 암라 쇼메
3: 암라 고바테소
2: 암라 루가시가 테소
3: 스님도
2: 몰라 얘기달라 말럽 숨기 암라다 아구 우라님도 테스
3: 아니 바비님도 니체도 스타로시다
2: 레스 암라 암라시다 암라다 아구 우라님도도
3: 夏天,这,没你们都怕起见你还这。没你们都都是下南的。起不下下,大不过年人不是。你不过的位。年人下,这都。强子,没脱下去,去马萨婆去不是。没事呢,没准对于呢。让给嘎图嘛,是吧?什么了?无事你的,有你看那种好的这种。让给你这些呢,我做卡住过呢。
1: 明天就打开这一桌把你给桌今晚你爹妈要让爸爸尿下马里今天三个天这肯这的有人说说行不行我的我也差了可我也到学校马里边路安年不大这就年不我那这样不多三年用作归为前一天没什么有归天意让给搞不起个的三句
0: 오늘 전 랑게시에 영등 두고
1: 니에디 로맨 취재리 미스 규제 해체시다 니에니 부 십지 유입고 이니에 시에치 큐니 하고 움두
0: 이낭 낭두디 니버 해바 첨부 쇼비 니니게 유구 굶시다 쿨룰 마두바 빵아 첨비 저도 좀 들시야 이니에 군호 테베 긴게 군이 미스지 교심다 조금이베 동이나 후부지 시에다 되어가 악티에라 나 교수님. 딜레랑게 심조 망체요.
1: 네 하신 그래. 로충디 제다야 감히. 당고 전에 교재 저과 이제 단가 심비. 레완게 나 단대도 되지 않지. 조시유 야주아. 나 무이베 야로치. 상아 주로치. 도도가 루아 야고 디레스다 같이. 네 저라리 야주 그 저스 로그에 심소.
0: 랑아 야주 슬렁마시. 니랑 체디오시.
1: 가르시유.
0: 니마케랑스 투교던디 니엄마게 랑유베 쇼지디 칭주장베 추시스베 시지디디 시지디 니엄마 슈로체비 체장와 디 와 니에 탄다랑 가르치니 오늘 스만난다기 랑게가 가르치스니 니에 시그지 오늘 이

0: 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阿姐能给人 부근님도 마치야 가리 몇 그래 유수 땜땜 가시도
1: 부가 편도 옆다 여러분들 연구지 부근 업주 제야 급들 가고지다
2: 가도 你那让你们都搞个神仙店，我说的。
3: 你让怎么领爹当阿七强？
4: 结果我就来什么了？二十点之外，各有马进的店，要看前辈朝鲜很送钱的钱，他妈妈介绍表亲玩
3: 具。
4: 香港里一语几句。
5: 你想，没看作业三年呀，耳朵。都是年代呢，清华大北京路边，所有这边，所有。
4: 唐辣妈，结果不差不差。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인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尊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민别居람토르와 신别캐수야바 지조기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쿨공탕 레군기레등바인치 인달 니바투 대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끝나와서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쿨유라 니달기공치네 롱쿨뚝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 짱다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쿨공기쿨유 짱다균형치바 조내쿨공수 군위기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게게 최딘라 토낭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춤미 카나게급 로숨옌키 응고컵게 메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로체기 응고컵게뀨 꿀무치급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용기 응고컵게바탕 권내탄웨 민컵게급 랑물국송라 쇼게급 让仙你干偏了，地堂用途。

0: 저게 가지게 가리봐.
1: 기란 균염 전이 실승이.
0: 나라의 신도 친기를 비니가 봐. 위송지라. 진짜 요마시. 공부 좋지. 로숨기라 쓰고 요르다. 나라의 년아. 나쉬디 공부. 좀지 신교시. 더도 서모 축지다. 잉수 축지요시. 판가지라. 규동 잡시. 장디 더도 자진 뒤기 양분 차기 책지시.

0: 김상 소수 샀어. 차장직지에 빠르셌어. 나 배도 오지.
1: 영아, 영아. 계란이게 시험능 씨 제도. 디니 근데 제가.
0: 나지. 장직에 큰 마도. 도스 알로 윤은 뺏사버시. 밤은 빈지 창문 열어봐. 쓴머 입소시. 디가 알아. 텅도 와가 된다드게.
1: 저게 인지 장스기에 당고르마도 차상고 요 말이 쓰기.
2: 시아가 지적에 맞은 인지를 생란이 되어 말다.
1: 저 가르성고 유매 니에 시에마소 인지 장스기에 당고야 가리나.
0: 에너 와르게 마동.
2: 샤구 구임비야. 와르게 마다나 장스다 의식에 님도 대주고비.
3: 타파 니에삼바 카가다 카토르부디 된다 로가지 성부유 키스 라메는 나다와 카토르야 요마시 이내 장용사 나정 소베드무스 니에팅의 샤베 나게 탐지디소 저도 욕삼자샤 예케 리베 두세 소아디 랑그 고르사지게 카디 초음도 마탄더 로키 큐네 메베 기부산지시지 보알 체제디 샤틴 투쇼다
4: 니랑느게 삼더뉴미

0: 나 감부석이 나군 대부 매제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래 리미 십제다 냠리 난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래 최외 대단시 징이 나와 너소동아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석이 나와 대부 매제 나다 나와 소주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난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치네 게라
1: 유파나다나와소주칸니게용기무지템시기에다다카바게지 칠레기 셔브주토네 게게나다나와네둘라다쿄징이
2: Tiringa zui lo yeba zui tamdi ane lemba ka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so ngone di kandere dosi daga zhong.
3: Te shabsha zui ode chik tsuetosh tago nani yongde?
4: Gyo shushtuwa la.
3: Nase?
4: Yangu shushtuwa.
3: Chino lemba di tiku duwe?
4: Da di hongo ma shungwa la.
3: Ti lo yeba zui tam ane kira liya kuya ime.
4: Nase nase?
5: Hangwadi na tea tubla, Oshidato, Hagwato, Kompaji, Tambaya, Yang Moshoto, Terejang and also Yaga Chow, Chugal Chimina, one and another young sediment.
3: That's a lambati, can't tip with it.
5: Haripat, such as seven.
3: Like an adjectives delay, Puya, you can
5: listen.
6: No, Hungwadi, Konda, Lamzango, the city and then Lojabatu.
3: All the Kiranga trip to Lamza, Tinaso, the Kiranga, Tega Puvi.
7: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 jik chu, chu jik.
8: Yartu ki yang, nime cawa chi, ngagung lalung tangwe, chang shu shu. Lo ye padru niko chi kui di sibtu, satu namsi ki kechu lo mingne su yu la. Niko ki nubi yang chenpu den yu be, ngagung tang ninkung kudu kyun yang cambu yu, ri zik ba. Yundin chomgor so chi du kyun yang cambu yu. Tiwai niko tang, lungo, chirchu yang guak tub la, sukbor kyun chi sukche lebu si ngun tobe ma chi. 我懂杨干部行为图，去了这对，我给拍出你过去可以当不能疼。空气恐怖情绪体呢，同面感性硬朗，胸闷酸秀感应。空没有恐怖糖不甜，下不着空得来，冷车稳当热得吹。空气恐怖情绪，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娃许，太弟兄七别啷么啥不泥，七别刚不擦拢用为企图，心就糖撒杯切不硬别，七别刚日擦拢给开就糖对呢，去过切约。 这当也不明白，要生气图。泰迪兄级别他们听你，杨行西我堂，他们替领袖去问，恐怕也对敌心级别从哪使用呢？出个错恐怕不对堂，从家级别个，刚把车用呢，得叫起图，贴住他们这一边，他们这其他别级别甚至没。泰迪兄听那么去起不用，出借级别提亲了，起不错，提亲这个用我堂，对堂硬擦拢用为面对秀。 他们恰起了锅儿，也烫锅就过过瘾了。锅儿也看见热气，他们恰起热呢，恰起不够瘾。
7: 我这怕就是锅儿烫的，是锅儿烫，羊肉刚烫了没呢？

0: 빨라.
1: 에제.
0: 참수도.
1: 시, 잔테다 시야유다.
0: 장제 등다르 봐. 장제 등다 마시. 첸다다 하시. 암라. 샤티.
2: 어울라.
0: 샤티. 어구장 시라 챙겨. 암라과유.
3: 와르로레스.
0: 로레스라. 과돌.
3: 야, 친수.
0: 친수라. 과침제.
4: 과돌라. 랑게 장제 등다라. 팅카셰시고 우자. 지단야 우리. 와르로레다가 대자 장제 클라스 흠도스 럽자. 자라 대자제 남사 장제 세가지스. 나침블리
0: 시작할 거 그리.

0: 랑게 바베 토고 근데 순이 봐.
1: 진짜 진기 토바. 스나 변조 다치게. 이네야. 좀디네 다치게. 토코튼디 곽바만 신 토바 처여 마리.
0: 제부시도

0: 笑着把你的梦握紧。
1: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比明堂铁位人心气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迎同参在娘这期明了记者级别接心起过比喻音明了大姐前在明年一年团委员先突破了肯穷给我找你死毕竟比明堂铁位人心气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气按这苏德给面具起的萨多钓鱼精开连帮天捐个堂明土脏色木久则雨普尼动物王子娘苏借鱼开始起来，每日不吃不汤，每三不每通话，每句听不，每干不说的难听语气。毕竟比明堂，天为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汤，我要了卡巴汤。从康南那边给观众们就人民大街堂，人民年龄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建领过了下人，花花丛丛的认真。录制卡巴，两个月估计，初期俺俺俺年初，几段松，也过过过，段俺年初。
2: 要推荐杨你们操啊起阿公和龙党员常秀秀落一派出你过去过的司徒司徒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他你空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云点冲过所期对群养参不与另外你过堂龙过七去养国土了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土别马切我懂养干不行温土去了这地落一派出你过去过当不能堂
3: 罗杰帕追日国了他们，日国他养狗刚当了命令，取狗切不吸引。他们地图了，日国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进来，这大国图了，百姓点西切位，恐怕原人不养，该来去个没。提为他们了七九趟，天对国图的南部点预备，大姐切的，天爱人光呢，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一个趟，他的参与了国人阿的国主国家来转一个。群众罗杰帕追。
2: 空气空不清秋天呢，童年感新颖了，秀女虽秀雅音，可没有空不谈不提，下周空得来，冷秋稳当热度吹，空气空不新鲜，激动地赶错了秋年，穷丢了苏娃雪，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苍龙原为企图，新旧堂三百千不应变，七别根据苍龙给开旧堂对联，取个签约，这当也不明白要上企图。泰迪熊区别他们天灵阳性西沃堂他们天顶秀气味恐怖也对地形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也为够刚把超容易地脚起图贴住他们这银别他们这给他别级别生产米泰迪熊区那么给起不用出不见区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个用的堂地堂昂苍龙原为面对秀他们恰起了国家堂国主国国赢了国家看论有气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赢
3: 罗杰帕追日国了他们日国堂养狗刚当了命令取狗切不吸引他们地图了日国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进来这大国图了百姓点西切位恐怕原人不养该来去个没提为他们为了七九堂天对国图的南部点预备大姐切的天爱人光呢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一个堂，他的参与了国人阿的国主国家来转一个。群众罗杰帕住。
2: 要推荐杨你们操啊起，阿公和龙党员常秀秀，罗杰帕住你过去过的司徒，司徒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他你空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云点冲过所期对群养参不与。另外，你过堂龙过，七九阳光图了，苏北天气苏切列不行，温度白马切，我东阳干不行，温度去了这地，我一爬出你过七块当不能堂。
4: 这里俺做老一爬出，他们的啊那篱笆架子，这里那落里啊，包拉毛拉里啊，困住呢，那娘子我奶奶肯定的都是打着。
5: 对，下不下去，我得去坐的是哪个男的？
6: 给我
5: 叔叔
6: 多少了？
5: 那是，
6: 养我叔叔多。
5: 现在连巴都听不懂哎，
6: 到底好黄还是坏
5: 了？对，罗杰巴子他们，俺给他俩培养的。
6: 没事没事。
7: 韩国的那剃秃了，保守点多。
5: 对对。
7: 他我都恐怕也就咱们也养毛修多。
5: 那是。
7: 啊啊，台湾讲俺们都压个茶壶当酒壶的前面呢，我那能当用手里面多啊。
5: 但是那连巴的给他听不懂哎。
7: 阿里巴子啥吃啥呗呢？
5: 但给他吃个听是的嘞，培养一给他。
7: 那是那是。
8: 那韩国的那广场上啥个？
5: 那
8: 是点点罗杰巴子的。
5: 我在看那个全部那个蓝色，挺难受的。你看那里啊，天高皮皮。
3: 지도 카바라 네월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9: 허브지게바타 나주템바 나 깜부소기 나공 대부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나소동아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진이
10: 유파 나다 나외 소주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9: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포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1: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체 용장 셀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셀라 문농 참부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앙 Supuro Jongar Nani, Jizie Makio Nani. Satu Sodong Suisa Tarbiki, Didan Tsue Chola Nijichi.

0: 다리 길에 계신 소들이 삼에 예담시시니 로디게나 예킬레 리주 중배 냠요 냠취나로 숨기 리주 고시나 예두세드 레게다 두배시 나 계신 사람이도 이에 지켜 몰라다니 요에 대한 신앙사 옛날에 고 시진이 쉬미 나 중두에 좋아심부시 제마무이 중서나 나스데세 고르친주디 뉴제 암라 투조미용 채워스무유 이내 질성예과치 무유도 사투슈 디네람사 디기슈우상은 디뇨고삼중아 나릉이다 칼라세 사루중세 고르친주디다 상란디 통두 샘딩네 나레 바보다 암이입에 손나슝리 니세코 나다 지켜보라 가미슈드 공개 길레쟁기 긴치고소추 원예지샤 무고 약부 샤베 지러 가서 킬랩디게게 디테일러 공부 시고기 로시 주콘러 나즈 미럽디미 니럼나레 나라스 중고 트리닝시 차용 삼요마시 계급돈데다 미마디 기토바 디스 컨제스 쇼브제 나라브자 주디 롭충스 제친요메 제자네 루딩 서부 슈시모소 이데 니에체나 디스 상마 당다 계급 시슈 상무 임버 메미 괴프치리 쉐데 되다도 수주부래 수내그리지체 공덕 대표토네 된규치고지 나 조시 삼계를 성격 봐주디 원의 민망고 통유 미패보다 규미디스 레가스 법차부 민차미고베 레그치 소화계디기 급디디 예신의 고스스 나주 중고 남슬라오그 교화 침부디소 상람나기 억울하다 아자라 바라 암라는 신기 겨우 최도만부 배전한제 충분시지. 다처 나주 조추 차대부지. 퇴진주비야 고급요지. 이내 나래 충두내 유배 삼수춘주디내 고소비. 다부도 내대체 링내 송겹다 대두 계수 더도 창초러 우유교체비. 예대 자샤리주임에 세무소. 이내 미망구지게 낙주시라는기. 我的钱呢, 俺们预计着了呢。 你也怕不得比余地呢,卡车特命度。 穷队呢,欧拉达阿加拉斯佩斯, 他车检查下边, 此刚古来军人的年纪的时代,车特缺了没。 俺最没热的米,各种措施不过的。 国那座新旧的, 客户心心, 那外几位内事主。 唐国南部的清水娘下面, 国的大桑兰人家下送给去。 国那座军委员们撒下, 你那个个做主席修理 清酒的, 给不及解决的。 你还是切过你个来个什么的呗。 接着, 你也给这个孩子呢, 我打个人没做生意。
1: 杨不是,
0: 他们做用的过了吧, 你住不上网卡里有生意。 可是月比呢, 苍面性别上网的。 感谢别尊的, 军穷人民, 南面心秀马头下去。 上网的水果, 爹修别, 天天天外忙送图时一年夜特多咳嗽下去地迷茫过推木头月白从那什么写时可是每次减胖月白呢恰下里住住过给原来有马的他都平松所谓轻松过里了今天地头让个许几年的今天要求时顶着球呢让个苏水清新被冷破七米的对 시내 소설 풍선 추수 다음에 시에 토지라 샘나게 튀니 워머 댐베 리쭈브데 용구지
2: 오 양수수

0: 비 직미 되미 숨대 직미
1: 용아 쟤는 얘 단서세요
0: 쟤는 쏘던지
1: 더도 쏘당으래 말해 링규를 봐
0: 안지 김자대 라면은 용말해 성부두게 얘 라는 쇼 쏘다네 랑등미
1: 딜레라 교수 맹갈다가교 뭐네이 내다 섭집도 로슬렌디르다 나스선사 맹갈다가 조시
0: 라수스 로레베 나자되시
1: 여 장애가 클라스가 깨단 말베
0: 소
1: 용아 아 주의 교생 엄디 조난 피바치 나라
0: 도쿄라지
2: 몰라 나 맘에 쉬우비니 키랑고 뒤에 신의 문교토스 나 야우도에라 니발라다 암라리 쉬우미 앙탕우 키랑 쉬우아요미 나 키랑기 참 야우지도에라
3: 제마리아 몰라게 제사
2: 몰라 나 맘에 친차스너 키랑자 용론시라 요마지 키랑 야우제 쉬우아 你也要我姐姐我 我年前能安心这期去 기랑普达 기랑남을지시야 기랑순다 군인天才是不是도 没托你前期 托你样子不够 天才去去进去도 你们看着不够不托기 我怕动起 他过一千不恰用기 没见过恰用的 我不起来多啊 杨明기랑也许多难다
3: 네어
2: 기랑么都睡了래
3: 啊，我落地个子累着，打个麻将多热。啊，老孙宁巴姐呢？土沙，把个球嘛是，爬路去。俺来，莫拉光木醋，我主意的。
2: 小天，你让了钱哦。让住的，先到俺们的给，给啊。第哪个的给，让给莫拉了这，第二个大人给你了这，第三个个表在这，他妈的给学位东的，工资我忙了解去了，可就哎，让给人家工作的给了转学啊。Less，哦。
3: 波拉，谁的鞋子多？俺开头没多。鞋么多呢？开久了。哎呀，
2: 你爸那个开个这？
3: 让个爸爸搞不起个嘛这。波拉。嗯。
2: 你爸那个开上四十那个民族公公多贵。
3: 四十岁呀的，爸爸大，陪爸个团大的。俺强在爸爸妈这，俺老亲人。
2: 现在俺去让他们惹么嘞？俺让你老干的。让妹妹这样疼大的，怕么你的血病啊？俺心里对的，你那会你多命多，俺谈都跟你打这不没？肯定是。你把那谈的那么的光了要的，你是那看你打的是那么的手脚贴过的。
3: 可就是俺们两个去么打车里下，从到俺们那空上俺们面呢，谈起了些不给不接受的，从到这都难受的话。看到俺谈的巴拉土，你眼眼过意，俺们那土远的呢，连住也没得就这些。夏天，
2: 嗯，
3: 让我不离别去了，你让了热几热都要有，啥活日子大，俺们那大几多了，眼睛啊。
2: 卡巴听几个说啊，嗯，类似。
3: 你
2: 应该担心个月，我让你当初的。我那了，我是听这讲了。
3: 我那也。
2: 去让了多卡巴的用着呗。嗯。一年不啦，俺们面请参事呢，去让怕表姐把那你们都学呢，把那他的车来了五块钱，写了让我买去咋，跑来用去那些，去让怕听见你们都学呢。

0: 이내에 키나니 권다 슈기 키나니게 나디베 랑가디 네 모두 치요 마지 마세 튼다디게 네 키나니 슈야 모초 이내에 노미에 승비 팔라게 딱바리 시밀어 수수랑가 수수 쪼그지 뱀주고 주네지 거부 후고 주네자 수수 쪼그지 숨고도고 치노 몰라다 가주인다
1: 모라오네 허브도 르메스로 치자 라지도다 단다 칼 균님도 라나 집집겹자
2: 여우지
1: 야야 또 카체제 타준 거 좀 해주다
2: 미미 세나러 미미 세베로 규유나 교부켜는 요마시
1: 인용파자시
2: 보미 심지어로 마마치는 능이 주베
1: 랍지 제 몰래 쥐메바 도도 심지어로 마이나지 니민이 러마도
2: 랍치는
1: 세베 나기시 먹어 토고가 추뚱야 망자 대베 내주 신주미도 네 추뚱야 망자제 당구 녀세나라 진부쇼샤 차버퍼베 밀름다 고도나라 진부쇼 미메베 급다 뚜제 겨구 잔된다 시벤구 돈유베이 녀제제수워지 녀된다 녀제딘주 창마 당구 토마소 티제야 우 창마조 창마 대주 단차비 Tame ma chou na nye ngô nè rang chì jie rang gè pò bì kì nye ngô hà chè rang gè gè gè lùm chù lè ngè nì nìm dò jìn dà chè rì
0: Hà xà mò lò
1: Tùn dò dà wà sù
0: nì chì lè
1: Yàng nà lè lò sà dàng gà chì Yàng kàng gè chè yà ma chou
0: Tò chè sà yà mì dò
1: Yù xì
0: Ngà dì gì xù nè kà chè nì
1: Ngà dì gì xù nè kà chè gè mì Ozi, Pomo, Kashi, so.
0: Hola, I do need
1: Kaba, Kaba, do need
0: Mom, Chia, do need

0: 가부두
1: 야야야야야
2: 장로루야디다 루주구다투 돈도톱달라기 여신뇨라
3: 루유
2: 아메랑루구두사업신유유 피게레지 케어돈도쿠야아 장게 감춘주디데시키지 돌아가지숑그지 토부디게 큰그지
3: 아지암라 아마이메주니에르다 요거주니에멘바
2: 칼니뉴시부모 먹고나리에수는 두균능시 가르사니디네사야가봐요지 먹고나라 냠보시다 요마시다
1: 수수도 먹고나라 삼치 교르
2: 지교다야디 칼라지다 칼라마당 고디 저거도 안 그지 쳐오시 저거도 디 냠보도 세비는 심은 가지 요마리 신규비
1: 이네 망다라 쉬어샤
2: 뉴야 메베 카모 고디 저 제제
1: 제케시 삼물로제 암라가 손바뉴 랑 보면 도서 개케 다 줄으샤 도서 개비야 가보도라 도서 개업 신기
2: 디랑 그지 마시비 让 maybe 能俺老子给快快有些夏天龙安那边年年些点比老子年给比的也给那人都现在输赢给那你买了俺都不说话给不信这这苦去写一百四十多啊这把别落地给那人打中写了些没穷马上你们都得女女这接咱把别光打了去光打了能偏头是别人给还是接吧卡巴了咱们自己的我们同居才别说是几你刚卡巴了得接的不不是你主年打同都过后对都说给比吧
1: 都说好几个吧，等他有两个过的。说两个月嘛是，俺的对你最别上瘾。你拿么子的？小的就最喜欢那两个月。不过要有，你那干活的要有，哪来不到土老做不得住？等到小的卡拉水，咱们年数我嘛是别，两个青年的人就管你别说了几个。就是咱们年前嘛是呗。咱们年前不是四个么久？是，咱们两个前不知道，你看开前面，人来全不齐。
3: 妈的，去哪里？现在干嘛用的用途？几年不讲俺个也必须。你妈你最近写的这些，吃喝着的，俺个要做做起，得吃药着呗。是人家推荐的，去哪里俺家产品都是哪里用途？你需要天吃。
2: 俺们让干部员工说，让巴拉的做准备不写的，猛猛猛死。
3: 去哪里平时通对面呢？巴拉给人家交几千呢？给人家下下立着去，但是你退不要的，还是拆拆着不？俺们啦，去哪里几千呢？莫拉你了。

0: 알아, 능 밀린 좀 빠뜬 아재는다.
1: 그래, 충들이 왜?
0: 나 윤교대, 나 윤교대.
1: 장마장 요리.
0: 그런 일이 됐으면 몰라.
1: 그 뒤샤 뒤샤. 몽우씨.
0: 알아, 그냥 이 소진하다. 대체대나무마리, 로디게 또 쇼송아. 야, 지금 맨 때 욕쇼.

0: 我们的人都是
1: 마라니 슌튜네 메즈 책을 하서 파다 기제 사회 슌누네 견고 부도지 급디도 녀런 장배 쓰도 슈크차 챔부 된 제이 다친 녀런 장배 쓰도 시참 박배비

0: 허브지게바탕 나주템바 나 감보소기 나군 대부미지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린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웨 대단시 진이 나와 나소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드자바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린 남초라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와 네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네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나가 구구초
1: 드링 안주 로게바주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2: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3: 개우 수스도라
2: 나세
3: 양우 수스도
2: 진짜 레바데 피부도 왜
3: 다디 하고만 사봐
2: 디 로게바주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나세
3: 나세
4: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2: 제제
4: 하고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2: 그래서
4: 어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2: 다체나 렘바디 그란티부도 왜
4: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2: 다 그란 체가 텍스들레 부야 얘기란
4: 그래서 그래서
5: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도
2: 어디 그란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그란이야 내가 부위
6: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데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드 켜야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켜야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켠치 숙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我东阳干部行为图记录住的我一拍出你过期会当不能疼空气空不清楚体力同面感心意了修理损修压音空没有空不疼不提下主空得了冷却稳当热度出空气空不认识自动给干草了穷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里七别干部苍龙用为企图行就堂三百千百银别七别根据苍龙给开就堂对年取贵千元说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别他们天灵阳性西我堂他们提顶秀气味恐怖铁对敌性级别从那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也越个刚把超容易的叫企图提出他们做银别他们做其他别级别生产面泰迪熊气那么提起不用出不进级别提清了起不错提清这个用我堂跌堂昂苍龙用为面对熊他们恰起了国家堂国家国国营了国家看论有期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营
6: 我就怕住日国他们日国堂养育刚堂了命令去过切不行营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月颠簸的境内日大的国土了不有行顶细切为恐怕云人不有养各类可个没体会他们为了切住堂天对国土的女不点预备大姐切的听爱人光呢찬이라고르게기고추거게이마타다다찬이라고르납게고추거게레쭈미그편종로게파주
7: 여튀기야니메차와치나공흐롱당회장슈슈로게파주니고치쿠디습토사퇴넘시키캐줄로민네세유라니고키뉴부양쳔부디유베나공당니공커드켜야참부유리지바균디엔총고서치디켜야참부유대외니고당롱고철추양고토블라숙불균치숙체리부신원토베마치我东阳干部行为图记录住的我一拍出你过期会当不能疼
6: 我一拍出日国他们日国堂养育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营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月颠簸的境内日大的国土了不有行顶细切为恐怕云人不有养各类可个没体会他们为了切住堂天对国土的女不点预备大姐切的听爱人光呢参与了国家的国家的一个堂他的参与了国家的国家的最美国观众罗杰帕住
8: yamin kimbe na khung ti bu mep ta na khung kha ba na chu yak su de ba ko na ko yu ko lo chi ni de lo chi chi chen chi ma to ba so ki yamin ni chu thun si kyo bu ching pi thang do phep ta ching pi thang gi thun che ching pi lu ni ge kap ki chi wa la ki yu be yamin na chu chi si si ji xin gi nin ju le zu bie min chu di wen tu gi leng qiu tab lam gi guo ni min chu na gong gi sa wa ge tu la min chu gi gu rim nan kap ya mi gu bi ta na gong la pu tu mi bie to ni xiao yun kang ya mi ba ya ni sang tu
7: yun tong ya mi ni ri tang tie wei ren xin ki ya mi ni la pian bu yu gu rim yong le xie xue yu bie xie xue bu qi la ge lin yu ka ba ang cha le wo y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e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e bu sar bie ka zhi qing bi tang nanye di tang di ne xi ge zi lu mu che di kui ka zhi qing bi tang nanye mie jie cong kang luo ge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m luo ge lu chong tang bu ka zhi qing bi tang nanye mie jie cong kang
9: mi le da jie qian ne ming ne ge ni ge le che bi jing bi mi tang tie wei zheng xin ki ming ne zhong lu su ren mian jie xin ju kang tang ying tong chen zhe nyam zhe ki mi le ji zhe qi bie ji xin qi bu bi yu yin mi le da jie qian zhe ming ne ge ne tuan wei ne xian tu la kheng chong ge wei zhuo ni si 毕竟避免堂铁尾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南列片有关中俄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建领国的下浪爬过从中给年长陆地卡巴列过也估计初期暗暗暗你处即顿松也咕咕咕顿暗你处

소재 초기 지주 니트기 니게 초소 프로 원화다 교주야 개주 식신하고 막세미 되도 교지 내 테니 미메로 것이 임비 소재 초의 시작 되치사 양시시

총총 까르보 시에키 타다 세리 최신 예배 대감토 소재 숨림네 법타 뜨바타 급타 뜨네 자주 배지 예배 총총 까르보 티 제테네 총의 티 성신토 쇠바타 대년 잠기 소재 최숑 대네 냠 송초기 예 딱토 추나네 냐송에 제라 르 렘바체게 예비 잠모수 되네 르부겜 그라 깜보차지 모투 세 최서 제마테라 포르크 연총기 담제 쿠투 저주 좀싱 녀리 표숨 초보 예배 소자 최숨 하직 장조낸 디가라 기베 제바라 포르용기 예 로다르 콘주 디가라 냠좀 제네 세 최와타 군구 제시 예 추가라 소자 신추 제대 톱지라 소자라 케제 신시 좀디 슉송 장디 계제라 주주디시 콘조의 대급수 쇼대치바 표비에 팀이 깜보야 쪽쪽 쇼첸 동크 팀이 뒤냠도 규규 채통나 진행 콘조의 추가라 찬용병 안에 불교 채도 대대부의 캐제리 미소로 깽의 배드릭배 로게 태양 제토바 중심 태도 풀주의 토비에 미매 루김 남주 사도의 채디 소지 시에비에 민야 딱시 사수의 리베나 소지츠 냠도 렌참 샤바타 큐징앙니 낙세 투로친디 니무 사바 샤교로 제구 치기게 군구 요래 예싱 Qianlong armaya jalagi. Yanchong ki tamze chungzi nang tu. Silong ki tangchua tang lian tu. Zhengbu zachin shik lipshi. Chung chung zongmara xie. Guadian ki chibu nam piu ni. Xiang marbu jimbara ngunbe. Ming tidara topashi yinxing. Tida ni dag tu. Kimzang qie ni chodi jige yu la. 타자 총총 종마르키 제조팅이 나와 출라 선자민비 세소키 군텐 탐부테야 디마탕메 권이 큐톱지라 권주의 김자라 대자 체외 쿠공식 니에토바차그 원야 김자 신다키 응외라 렙차르히 로니르 선베 총총 종마르 티니키 과퇴티 마르부차메나야 장가장수 체토기 유라 딱토 로드 탄 렌토 차주 빼기 휴 세리기 튼토 타무 체주 테니 유더 맵시시 김상기 예순기 겐 쿠르겐키 총총 바바티 미갸 따장키 탑조 체바라 규스 나수 차오비 총총 종마라 대주타 도르투 나수 탈라 퍼비 총총 대주 속도 최신 본도 닝제와 예진 그 프리기 캐주티 센수 된기 휴 왠야 닝게 코다 돈주 테라 편제 강야 마 총우베 총총 바페 저와 제맹앙 로리비 총총 키 깽아 상라 남세 파르도 착시 총총 가르비 미부진부 유해진 테니 미지기 덥나시 자게 질이 숨 하잔 파라 조토기 유 김상기 콩쇼츠 잠데기

다다 사실은 미직비 지신 디다키 님중 류돕 참은 슈미 돕슈워 차제 두련체네 류주 칠회 제배나 차뷰젠키 서규례교로 톱네 머리 틸에 마와라 초된키 고무 체시예

gyazwe nang ki nyeri si yina ya, chamda nye, tse kangbu tuzwe mang che wa chunan to dugi me. Kwanzu changsho gyebe ya mara kogzwe che tobla, tu chungsu boho ki shane gyu ti damto to gyakyo ngang kogzwe che. Tiwe lubur tu jumu yuyu che gin sala dabdi kala pakchong che gi yue. Kwanzu pakchong nyu ze sengsu tyunba si yue ti, chongden ji la mi ji la sin, tena nya pakchong ken ya sera. 태야 추나게 녀리니 니드 소자시도 포규르 조신베 베즈응의시인베 차네 그 감사라 초톱지라 참단냐초로 손에 텁제 믹세식 베규르 총유티 당도 점집 니보로 초카 양치 꼭 정부식 먹기유 디니 영롱 손에 키르와 치신 추타 카체니 모수 초토기유 영롱 마단웨 급수 참단예 장사라 대티 수부젤로 겸네 르불림바 차바 체디 욱징욱치 태진이 담르니 제시에 체우에 덤섭젠기 갸즈의 참단 콘소 도싱 니루 티네 소자 갸자 소되치 대외 솔럼마게 콘라 상매 인지 셀러즈그 태야 참단예 서부네 야 튼용디 타고르기 덤접 그토 괴티 랑기 쯔위에 티네 무리 쯔기히 참다냐 포리 촐라 나공기 두시 서부 예비 세 쯔쇼로 게쇼 남된 체디 나공 땅와 캡조치 냐 춘춘 카직 나와 나사 메바라 그 나공수 레베나 그 토마타 람세 굽덥덥 체네 쯔그 총 대야 안냠 토냠키 제야 토두 먹주 샴그 참다냐티 서법길레자라 데니 리드윈딩가 콘수 컵디 냠츠 텐카시에 남구 그 로고 첸부 김제 인가 콘수 주치 티마타 먹더블랑시

참다냐 푸리키 젠즈오와라 니지 자와네 담미시 개범 탐 하주에 파르토 참조 체미스 넘버 개겐 티 심세 이츠마시 세네 개겐 안 로치 마시코 지드윈레 넘버 개싱 추제 추글레 최타나야 디센키 금수레 타르메브시

0: kētū, lārīyāng tīrū lō lībē nā? Mīngārā, yēnchōng tāfāng kāshē rīgyū kōchā, tāng tōngmē sumchū sūgū nē, ngādōng pārā pānyōng chōng nē. Zemlīn tōgī rīgī kāshē chāngbōrō māngshū tērā kūrū yūpshī. Tidā kī, yāng bē tāmrā dī tōtū, nē sū tēbī tsōwā rā rūshī yū. Tēyā, nīndē chērīm pārā tū, tāmrē gyā tsū jimtīn tīrū, gyā tsū tā kāmsā chērī chēbē tsū shīk shāmshī yū. Chēshūng līng sōm nī, kāmsā rā tū jīng, gyā tsū nāng sīng yū. Tē, sōkchā yū tū chō lā, kīmshī sāpa shīk, kōtion chī yī yū. Chiru Nidong Somloro, Zhongguo Dukshi Tsuchung Sheki, Gao Li Gong Ri Yue Tu, Zixin Cuito Chebe Le Tuen, Zhubshi Yue. Duanting Jime, Sipe Menlogu Le Se Nang, Mu Tu Ne, Yiwon Zhongguo, Nuju Jeba, Jembu Shukyu Yin.
1: Ne Chobe Duzi. Zewli Yangzi Le Pube, Mündün Kato Yangsa be Tase Büli Gira
2: Yami Kimbe Nakhung Tipu Mepta Nakhung Kakba Nachu Yangsa Dunba Gona Guyukur Lopzi Nidu Lopzi Jikchen Jima Dukwa Soki Yami Nichu Tunsi Gyobu Qingpi Tangdu Pipta
3: Qingpi Tanggi Tunse Qingpi Luni Gyekabki Qingwa Laki Yubi Yami Natsu Jusi Xiyin 지신기 닌줄에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갸미고르 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겔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루 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5: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강탕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네 뒹외네 신투블라 컹충기 무 조니시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치더 사르도 되유진 케린 빵딘 쥐앙아탕 미그도 장시 무규르저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 tang,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e nian tuan yuzi. Bijin bi min tang, tiawai rengxin ki, ming nian zhonglu suri menze ximchu kang la pip 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ipkian ki gong zhuyo ngabzhu, rimi t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obe, guni pipar go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uar x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ge guji, chu j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yi chu.
6: 哎，跟我这个打的是呢，刚把他们打个，俺们打不赢吧？打连骂个吧，你那骂去吧。你我这趟出来见过很多的，这趟投入得不切实际那些。
7: 那去年人呢，连我打见过很多的，偏那也不行就多。连我打见过很多的，见过个跌单了，送就投入多啊。
6: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比喻也不多比猪这也不行多养过呀猪猪的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果的夸不起不送账刚把那这个汤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多啊
8: 八卦, 四处狼果汤, 三个开把手机, 八个月的, 유방 바부 장식하는 편다. 내 총각한 편지 일본 매바 최저당 배추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바부 세계 개발 속기 박배지기 내들라. 유방 바부 장식하는 일본 매바 최저당 배추 낭초. 유방 바부 장식한 게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배지기 내들카라 다 경치. 预防八股脏水坑呢，该用的木质层不是硬板，既然了八股这个内置油漆，你从个那边呢，露出囊出了，里面切旧的，你们也囊出。接下来的垃圾桶，还是用的湿布，过年撇完，搁出去。
6: 预防八股脏水坑的这段积水结构被改变，八股这个内置坑了，从高度片呢，直接你们囊出，过了过档，过速过来没过。
8: 垃圾桶呢，还是装的城管局两节破烂，可把人家两个月估计逐级送往机制间。实际上呢，习主席深处之处，扎的技能，渴望着两个月过年，给股硬硬鼓鼓出。好不起给不疼，那就疼吧。那干部说的，那空跌不面子。预防那当那位说出看了偏大，我们就给这些嘞，人民实践的，你们领导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大爷出位，得当是青年。那我那说动了当，四处浪吧，那我无知咋不说的，那我跌不面子。那当那位说出看了偏大。我们就给直接打，起来给垃圾桶呢，人民洗撇的，你们能做了？预防那打哪位数据抗议？哪位我不打？哪位张世清呢？给了，第六个哪位是几年？预防那打哪位数据抗议？给用给母鸡才不洗衣，他的卡巴给子起来给洗水桶呢，给给那打哪位那段了打更轻盈。
6: 预防那打哪位数据抗议？得当几层结构被运营，那打哪位那段卡了，从高度片面洗撇，你们能做？过了过档，过速过来没过？
8: 垃圾桶呢？它是装的城管局两节破烂，可把人家两个月估计逐级送往机制间。实际上呢，是这装的深处之处扎的技能，可把人家两个月过年给股硬硬鼓鼓出。
7: 什么天气？他能人困能醒的时候耶？城管局啦，真不忙不苦，就吹这样站一次对内就是盘。每周公干了，真不忙不苦，就吹这样站你这批年去爬。三柱子真不忙不苦，就吹这样站你去这样年去爬。三干真不忙不苦，就吹这样站去跟年我爬。看吧，那么听年人心真不忙不苦，就吹这样站去跟年去爬。看完了，那么听年人心真不忙不苦，就吹这样站去跟年出爬。你东去了，真不忙不苦，就吹这样扎你这对脸，中你牌儿。春节恰不穷我朋友，吹这样扎你这一年出牌儿。错面了，真不忙不苦，就吹这样扎这对脸蹲牌儿。吹一去了，恰不穷我朋友，吹这样扎你这批脸，中你牌儿。播种了，恰不穷我朋友，吹这样扎你去脸，中你牌儿。没到了，恰不穷破年，人心恰不真我破狗，吹这样站你这出年，你去爬儿。可是不去了，恰不心心破年，人心恰不穷破狗，吹这样站你这出年，就去爬儿。妈看了，恰不穷破年，人心真不忙不苦丢，吹这样站你这一年，给爬儿。如此，恰不心心破年，人心恰不穷破狗，吹这样站你这几年，给爬儿。生意去了，恰不心心破年，人心逐渐破狗，吹这样站就出年，我爬儿。他里恰不穷我朋友，吹这样扎就给年洗牌。你妈儿真不忙不可年，人心恰不穷朋友，吹这样扎就年洗牌。干总啦，真不忙不可丢，吹这样扎就出年洗牌。给给啦，那么听年，人心真不忙不可丢，吹这样扎就年洗牌。错亲啦，恰不心心朋年，人心恰不穷朋友，吹这样扎就给年洗牌。下面听明总统重点给那么些我的思路呢？听内给能重点看见给那么些我的思路呢？
9: 主图中面在看起落到十五人，提的你穿的西边穿你休息，认识密码，推断难解，贴档期，拉拉切身给我。车马提鞋骑行青龙塘，墙下塘下路块土青龙塘，窗路塘路墙有了龙针块石块多。
7: 那么是我的水产，什么天给结束借用？

0: 了不起出去，那更多的是。
1: 我没送啊，那钱哪给你？
2: 来过啊过啊，欢迎，都是嘛事？提前俺做爹呀，他们干些过的吧？谈到看到人团吃饭的都是得的，干出去他们太新鲜出去的话，那得打打群爹嘛说。
3: 你这呢？俺做一个他们人团小的吧？对，这是多多这些呢，这个都是。
2: 大家想，俺们说人多了，这是多多这些看呢，他们人团的肯定有，谁不是老土的个，吃得得劲了吧？这你说。
4: 他们卡康去，人一个跌宕错事。
5: 他们卡康去，农民地基重视。
4: 他们卡康去，
5: 军去厕所露水。
2: 哎呀，过来个人家都是。
6: 现在种树去了。
2: 我也在这种树，看上谁难的。过来个是来写大学的。
0: 我老早去。
2: 我。哎，要不是不我。
0: 不是。
7: 闲了老百客源呐，人一准备三皮干。
8: Tiring anzu loge badru tamdi ane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ursi dagadro.
9: Di shabsha ji ode jik tsudash taro nani nandugwe.
10: Dewa shushtu wala.
9: Nase.
10: Yangu shushtu.
9: Chana lemba di tibudwe.
10: Da di hao hongha shumha.
9: Di loge badru tam an kiran liya piya ime.
10: Nase nase.
11: 韩国的那剃秃了，不用洗澡都。
9: 对对。
11: 他我都恐怕也对咱们也羊毛修都。
9: 那是。
11: 啊，台湾讲啊，咱都压个茶壶当酒杯前面呢，我那能当用水里面都玩。
9: 但是那冷巴的，给他剃不多。
11: 啊，这巴都啥几十万呢？
9: 但给他切个剃子的嘞，不愿意给他。
11: 那是那是。
12: 那韩国的那广场冷场啊，那是一点点落就巴住的。
9: 我到给他个全部那个冷场挺难受，那给他俩天个不平。
13: 几度卡巴拉，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14: 亚美金边能红的不灭他，国拿国有块所给亚美内村团是脚步青皮糖都撇他。
15: 青皮糖里那年的糖去吃了些许的那些人啦，给用去拒绝从大西江人，平均数六九元去从康银边吃银边，投入代表一起难吃。
14: 青皮糖给吞在青皮路里，给个皮千万拉给右边，也免拿出去吸吸。
15: 最新去研究燃料周边免就提，苏普能速糖，小军抗压免被拖年，过年去那空上头，我团去冷油特朗去免求，那空去早晚见年，年年前洗头啦，免就去巨人囊，可不加玫瑰啦，那空啦新片就玫瑰糖，那空了香蕉洋切玫瑰呗。典型鉴别过年，年年菜洗头，菜日汤吞别过年，那空了长着钱的，你不汤年菜去那你长些钱呢？也没鉴别过那我汤，故有块我烧去，那空没得我拿出用牛茶给用途，青皮汤头配汤，人民托青皮卤面去娘林汤，人民托那东普尼娘林切切白，也没你去吞去，要不青皮汤头配汤，运动也没你这汤，天外人心去也没你了，偏不有。也没鉴别哪个不烫，那就修了哇！吃错了年吧，过那哇！过有块我烧起，捏大了，没塞起偏牛点鱼。他三十年，他是娘真郎，富康面康年对不十别卡住，青皮糖葱康，卡巴昂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西子三年，西子生出这块，扎的鸡郎，郎西都快想我给，那么在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在葱康，卡巴昂长。来我给过年，给一顿来我给，是来我来我。落开三年，落个重庆南通区，管不冷，落开六穷塘边开住，青皮塘村康。卡巴昂扎，来我给过松，对阿尼来我给姑姑。
16: 伯母，吃没吃没得，咖喱吃没嘞？
17: 爸啦。你妈修过油的，本来就让给妈的两把卡里没子，挺不难的。
16: 妈的，什么行不成？脏么脏讲钱，点点卫生个妈的。
17: 卫生妈哪里罢了？本来就让谁难的？地难了呀，本来给先生人买新马车，很多芝麻，脏么脏讲也不买车，芝麻哪里呀？又被吃什么多？
16: 卫生个妈的。老年修了种钱呗，两百人不钱，慢慢人呢，休息也落在随便拿的。
18: 谢谢日本唐藏之马如果地区我愿天刚长期为谢尔马的地方康
14: 야미 김비 너콩 대부 매부다 너콩 가봐 너 주 약수 된 봐 고나 고유코 러칭이도 러스 직진 제모도 봐서기 야미 니 추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15: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스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주 너콩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야미 고비타 너콩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쳔부디 유베 나공탕 니콩 커드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켜치 수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싱 원토 칠루드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쳔부디 유베 나공탕 니콩 커드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켜치 수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싱 원토 칠루드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19: 哎呀，张阿姐啥？张的来多少都住过，张阿弟是几把开呀嘛嘞？然后我老亲戚的嘛嘞？喊你放的白酒是单的，爹拿个酒是装的，人中的面子嘞，车站站的捐钱面多啦。张阿姑也不去吃鱼，叔叔在门口了店前喊你放白酒单的这个话嘞，都是些干么酒站些婆婆单，叔叔在门口有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酒些单呢？
20: 这也不是邻居，这也不是差啥，都是要做苦啥了。
19: 你让了白居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记落了呀。你们我了呀，没事西西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15: 他是温州崇德强国长。 韩立芳从康，公司康龙苏，民主三百五，韩立芳从康，邻国小兰溪，杰克布洛车卡车，韩立芳从康。

0: 스몰링게당 잉여의 접진연서 공감사 특히 포요된에 럽스 사투 민부세와치 탈루히나 폴리시와 징주당내 로티지 대응코에로치지 탈로티게 징러 강중 사도딩이 진료 각동내 타게 콤비키에 남부 상배팔 경도 침청시 다 대출러 럽스 차샤 대출의 교화티나 치이딩 섭슈시당 초기 치슈 망조 편부 치슈 제기 경도 침치지 당가솔라스 로중 당배원의 시나 탈루히나 럽저디 조제 로티지 대조시 제장 럽저디 피게 좀제게 랑중게 럽스 차샤 대출의 교화 방부 치스나 마찬가지예요,마시.
1: 로브즈니
2: 니슈 학습 지도겔
1: 네시 로긴라 다 탄당한조 로촌 당보 차샤비나 아지 롱어 된주 된시 링리야 다치 배우기 다치 미러 망부지 티날이야 찰롱다 아니 신유제는 겨울 단대지소 털이네데 지 다치 가당 거치기미 망부지 석연 세월이를 말해 다 롱어 된주 된시 머리야 안한소 다치 로촌 당보 결한 남북이 내시 로촌 남북이 내시 다치 콘지 끝이 되기 내단타 다치 로스 로티기 남북이 근제제시
2: 나게라게 아니 남살라와도 중도 좀부터 당하라랑 이게 맥도날드스인지
1: 나세 니마기 다치 결혼 건조다 롱든지든 신월성을베 디급 디뒤기 다시 랍자가 처이네지 결혼 루틴한다 이네지 디리야 근데를 지나기라고
2: 아 딱 뭐만 인바 있는 안 좋지네 아 루제다 아 차진의 중심점지를 발 아 진내 로마츠다 롭존치세 차롱기 치세 쿠유다부터 인바 있네래 아, 로칸레 다 대상능 시 가자 되고 매 봐. 아, 대신 가려서나다 룹치기. 아, 안주다 남주기 준대 비주지에게다 동줄레 롭티 코나다 마쇼 대상능 시기 또 봐 로글레 나로냐 보고라. 아, 년체 대야라 속 봐. 아, 대신 대다 제유기 다 조제 망부지 대상 대야 얼바. 뭐마 임베이나다 아, 기겐기다 아, 가래 직감부 토네다 보고를 뒤에 대비하라 속과 된제 장자리. 뒤시 로마 주다 로칸기 차진 임베이네래 딱다 대상다 도비이나 어느 로마 임베이나 다 쪽지 꼽대래 가소래다 명시에 채와 언제를 지래라. 다 대상 임베이나 다 보고서 로칸 진내 가져 되봐. 아, 뒤시 가래서는 안 좋고 건강 임베이나 로칸 낭로라 출란데 티제 아니 보고 보고라 다 가소래.
1: 아,
2: 지 지로네 이내래 초습수르지 아니 낭로하게 아 다 루제 아 디게레 차장 퇴우 창부르지 아 디체야 되어레
3: 안디 니마다 만주 랍트 초주 다 로칸디 톡스 직도체 안디 연율 추여바 줌니체 안 닥바길 닥바멍어라 안 닥바길 제므라세 안 케시 리젠 덴선데 초비네레 베티 텔레길 야파조 죽샬레 단단난다기 딱 루젠 탕 야고 인데다 강부 톡스 있진 인데다 딘데지에 요마리 딸랍데 나로려 몰레바 또 오신소 알로 죽단 지침리 给予某些固定呀，留在当地呀，盯着慢点儿，慢点儿的吃那些。你看这村子村，顶级的图书馆个去，也没多吧？看这来困难就证明到都是在图书馆呀，慢点儿的收纳多好了。伢军队全部收集出那些，那你七栋古个建筑、建筑、建筑呢？这七栋古个建筑全部都大概实现了这六千个老么钱？俺今年春节，他那还是龙井的呀，老年轻。 今年龙井老年轻的说，今年多吧？他就来个菜，特别有菜。俺今年也一个单子，哦，看到的龙井汤包，几次老酒吃明白了。第一步路的呀，嗯，几次的个参谋老粗，今年我们就要给顾客兄弟一个单子，一个的龙井，俺今年我们就不来了。你们家乡俺今年继续不如了，老来多年要买着了，俺说是。 新开的六千车间，我说是六千大停车场的车间，俺六车也开始别人的车位呢，修个托人们的车架，停这些人的叫几个人，俺四舅爷我认得这地区的嘛，俺们俺车站老老来多呢，开的六千车间呢，六千那样一年，俺今年给出差的看见多了呀，正在托起来重要了。
2: 大家听到吉兰安做进，肯定了不咧？吉兰呢，培教给吉兰那把撇钱，让俺安做六七七单贴了给你，更多肯定是求人呐。他贴了，俺做他落单的些培教给吉兰忙过去贴了撇钱，俺那安做今年前那吉兰给他六七七单嘞，做对忙过去能给嘞困难难吧？我说六千三加撇，俺那安做六千钞票，绝对难过了。他给钱开的多，提醒没单位吃开的多，动作了，俺那啊，搞这个。 解决难吧？啊，第一嘛，就提醒俺做六七七单拖了呀，困难那边三家的，啊，第二步他开始了，他困难就啊，扛了扛账给他俺做了做对难。啊，你我说开的是那六七七单，人家的，啊，不够错啊，人家的，俺做给人家的六七七单，人家的，动作拖了，我说啊，困难那边修难些，啊，卡的拖了，修难就。
1: 中国多个，啊，提醒困难处，卡里拖了，南部中国多个，啊，困难些，啊，你别的六七批的拖了，他啊，卡说了，他啊，过来还将忙不全部的，俺做统计了，弄啥了呀？请啊，困难处拉不着了，啊，亲戚，俺做六种七个月，怕做卡里是那他啊，人呢别的一年的，提醒俺们就给六七七单给他，他不是拉少了，俺你怕做卡里是那，俺做怕做准备起来去，六种七家压力对，俺你俺那处不了呀，啊，动作拖了。
0: 啊，卡苏来绝对吃亏呀！停车拖了，俺呢还讲给啊，凭着拉那面不是挺给生给了。在这里，我们可以看到1952至1962年间的图片索引。拉萨市第一小学第一位学校董事，西藏工委副书记十八军军长张国华同志。给那个钱币呢？给那款最谈的给，但是六千九个没一毛钱，俺不过得推门拖了呀，也给他谈的几所了呀，差别不住去差弄七个币呢。俺呢六千给七个停车。
2: 那面那时候有几钱？俺做六只金融的，写不进来了。他军队给六康给六七，大概结果明白了。俺那六只，俺们就罗嘛啊，包罗了。他感兴趣啊，动作呢呀，不多把工资包罗拉少呗，停车给啊，天就停呗，六只人家贵的巧的。提醒伢罗嘛，还是写下住了，搞动作呀，写下住动作了。俺那也吃吃住，俺这姐姐的。 俺也都带着六只，他错的，还讲给中南电不着去，平时从错不着去，家住给省给了。俺那别的不过看错了，他谈的不过让给不过六年天就得带队长不打，不过了看错了，他省难了了，对面不去打俺做，没给俺弄些给他，看错了省难没地不说了，女婿钱不着明白，不过让给省不着去，对，干哪点别俺呢？俺这是差弄用也给，等这个那话的通对，俺那俺做给俺这个我那些年来，家用过多了，现在不过别的了。 这错是来不大个，一目前得呀，俺那生交钱得用的，俺说给俺来三十的钱不多，这不过谈的六年天就得那，白的过大，这哪点不就过了？肯定那三十钱钱呀，顶住了三十的钱，养就钱不够多了。哎，你们家乡那俺做到老早做白个六年来，差几年来，好像个心不要了吧？差几年，俺那个。
0: 吃的多了一年，肉多了一年，他的囊袋不会吃进人家的素质了，要么的。俺他的没胸呢，没肩呢，送不进这刚刚拿起去，啊，听到吃下面来了，苦不痒不吃了，当然要了吧了。俺那老顿都心着看的个刚刚落米，落米这么个，俺不会全国的吃脏，第一脏，俺的好像要我去的吃生病死。他去各式准备落康汤，退过肠胃这些，配送草莓六千，中南电白六千，草芥草莓泥。 龙武顿就了这么行，黄不写这些，白尊写不来全写些。 T 天中心别录制一切给你他在出国仓门录制中国学问堂录制开学点吧您的专门用我借给牌俺去别个老师七三年七三都着心于了超过穷穷去参谋论不养七样年七样数着心于
1: 但我谈的都是相当于的，那你俺说跟着了不得？陆琼谈不是的，俺说没场面，但是啊，这损失了呀，这个要是了，那你第哪老二吃下边呢？啊，陆在提档给，那不听这个了呀？明朝二是卡的越难了。
2: 但俺说那么就陆在提对上不打我呢？俺了几天给卡输了是那的。别的活了，彻底的推上去活了吧了。哦，今天的别的活了，看看没吧？可都哪个有奖金呢？不给来的，哎，他说的彻底没完，马上就结果又别说差的多了。啊，俺们一年来，的退役六级青年级的，一年来抵达第一送这些去，但六级动作没些过日子能咋些这的，一年提档动作了，怕说六级结果也忙不多了，第一讲了。很多年过的，俺完全给六级去当当做初科生去用的，俺那女把好像给全部去调用的了。这下了提醒他，提上一年了，俺做几年给写讲，到六年年讲的去个点呢？俺那提上的罗曼尼卡苏的，但我妈的门家长毛老白的活了，老是说说卡苏的，这米丢了，他提了几钱？哦，我吐不起，他顶这个什么的，就全部写不多了，我妈的门家不会当做。俺这印度，俺那俺做几年给过点呢？

0: 디 오리 어 라 동그동그치야 니 산주식치
1: 굿인다
0: 요
2: 왜
3: 지게 비엘아 키랑 고약래 아니 주기 텐르시야
2: 땡케송에 주니 텐이 뭐 땡케브르베
3: 땡기 주니 텐게 군이 박지동 할매니 삼샤 지로 화요조 타셰 텐데 이 신지 콜렌 로교르시야
2: 할매 지동에 주디 주게 시주규레 소소 타주 시주 그제 전에 좀이다 년도 창모섭죠 제단디 안주 초배생에 배드 매버서샤
4: 페이다 향기 드셔자 문에 방에 아르샤 이내 혈안 속중 입에 레부스지도 짐제 된다 디겐베 레신다 드셔마도 그래서 도쇼 난신 초보다 자외 킬레지게 나 제가 리슈 念名的了比呢现在点点哈苦谁陈辉难过错不谁陈辉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不谁错

0: 시작 잡디. 녀옵자. 지금 방랑산에 총포만 송아.
1: 흥. 참리 대대다. 차르식 좋아지기. 장면 뒤에 캡자 마치 했으리.
0: 흥.
2: 왜 지금 량락 넘겨 통한 중에 미팅이니 뜨거지 단지 샥주 제철 남에 서도 와.
0: 장현도라. 레미도게.
2: 하지. 자이나 견치슈디 첩 켜는 구이신 거면 또 언니 로망 군님도 내가 전에 게임게부 통유메다. 왜? 장거 추트 심 좀 심으시라도 나대야.
0: 디클론 장세 챤시.
2: 가리네 예. 지무심부터. 나랑이 라네 모토네 론네 토그르다. 게무지 게네 용도게.
0: 레신다면은 저러지. 마셔 고티야.
2: 녀랑라. 게무지. 겨다스기여.
0: 녀랑 마 교수유

0: 我那日子啊，前天给你干了这些，有人不去买不着，马上就不搞的，让下面都搞。爹日，对的，那你那边正在去的，前面先对起个马是不？
1: 제일 뭐랑 충분히 쉽고 어디 라그가 쉽지 시행 그룹에
0: 쇼유 민가 대로 망고 대비 타보도 녀다도 제비 나제 차르케 치무소 티샤 메사 제비 저디 네베 수셰도 유리샤 아자 쇼빈 로디게나 칼레시다 촌수 메리 타보티야 고베 마체 튜즈 유베다가 맹가 나를 연구지. 대대에다 캐스 연마다.

0: 샤타이다
1: 샤타이다
2: 老唐
3: 张队啊，张队啊，听我来罗上嘛，可里个里去出罗了也是，第一趟来人家听我工作要求的，七零七八的，工作来了，六三他们打下，我哦，全国去，我来这，筹备七个节，别人要用吧，今年偏最贵个钱，我就得给那些，你呢，做不啥把做的，做不明白，托起来不学了吧？这个是，一年，你也听到这些差别节了，主人给全国去投诉。 가사 탤런트 조르스기 니메고로 푸르니다 광다 푸르무르 때 레로 저와 서브단 토리라 통계셔 조르스기
4: 마랑이 니네 계지여버 니에 치다 라나치 나우턴다 라가타지 나 지우마지
3: 제 머신 예전 조선 오스 조르삼주 이네 미수 시에차사 디오
4: 계지마지 무당 고사 아주 인지당 고지
3: 왜 장화 봐줘가
4: 레어도스유 먹고
3: 지달라
4: 스파레카스

0: 사와라.
1: 소스티슈.
0: 와리. 이기며. 아,
1: 제 냐야. 고이피스. 근데 스피나.
0: 걔 재밌어마.
1: 마스팅기. 아마라. 아, 용구이. 小心眼眼眼的给你请
2: 可就啥啥下? 양시다 쉽지 않았어

0: 니쿠스 니마세다.
1: 육쇼쇼. 수우쇼다. 보게 같이야. 나가도 스니에샤쇼. 보게 같이쇼. 야, 싱어. 싱어. 대쇼시 대쇼시. 바라자쇼. 아, 바라자쇼. 노보. 야, 대쇼다.
0: 클린다. 클리지야, 클리.
1: 계직 말이 뉴아 뉴시.
0: 니쳐, 니쳐.

0: 어서. 오. 소이 봐. 아니.
1: 然后罗有没有事的。
0: 예, 티 가는 게 그래. 레버스 컨셰. 하지, 천양이 뭐?
2: 라탄.
0: 맞아, 유리. 어제 얘랑 신도도 왔으니.
1: 되매 고매 로요. 돈도 신대라 제뉴.
0: 딱딱한 로. 위생수 가는 식으로 봐. 와야 다 숨숨매. 기이 되시. 죽여라.
1: 가양세 종아.

0: 我们马上上车。不，老公，这是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卡拉因的。 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튼 아메 가봐줘
1: 몰래지 찌주다
2: 가나 야 什么 쏘도
3: 추구르 샴즈 체차나 탐바라 로글람 조웨교
0: 고지고지 다 어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엔니 자진주
0: 다 가봐 추키신 섬라 난레다 갈라 칼니엠지 아메 가봐줘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Kabar gyume temu yi, puzir mezi, zhe cu nang.

0: 되게 총대관 시야 저도 카리베 사스 그래. 진짜다 냠냠에베 초고딘 데르샤. 디슈 응어게 부모 잼스님 세브리 아차란 거 하고 내래. 돈도 못 든체제. 가르섬도.
1: 녀삼을 근데스다메. 장세세 교구르베.
0: 마리아자 nga nga jaran simdelengi ni chagung sina la tamat xie nie du tendo ru bang si nie guo so de de ji de da mi ya zhi le du wei tendo a jaran gang ye ka chen ne du ri jie ma de la
1: du ri ma chen ne su zhong xi zhe
0: nie rou xiao
2: 미야오든지
3: 라세가 여기 있을 수도 성주배 마시다

0: 저, 내가 가르유.
1: 가슴. 뭐라티 시작한 데도. 라하치 유.
0: 계지 마시오, 사로.
1: 좀 더 유. 너 칼렌 슬로 하지. 미수 이너, 시그 릴링 이너, 시 최고 어리. 라할 때다. 쇼비는 이제, 뷰다 맵차시오.
0: 아, 진짜. 땅 하트 이제 멀었다. 키라니 버룰 큰지 카라유메 냥오네 시에무소. 왜 키라니 버룰데 카쿠스도 진단이 유두 오네 체크하고도 가.
1: 너희 진짜 큰지 참에 라가마시 마르보. 뭐라게 잘 계승도 가.
0: 하카 바시 예레. 튀기네 치트바지 니시에네레 하게레. 샘딩 기졌다 가바시 예레. 머신에 뭐라 샘네 친도 하부스도.
1: 제도 가.
0: 어.
1: 뭐라러 샘네 유도 하부스도 가.
0: 어, 디마체 귤룡 가고도.
1: 귤룡 가고에.
0: 귤룡 가고.
1: 라모랑 칠 때지 두수 튼두 말다. 라게 채너 딱딱 맞대 배 썼으면 누구이.
0: 저, 저란 게 니가 뭐고 입에 썼다 봐.
1: 라한 강어 거야 여러분. 둘다 개 채부터 이제 강아 개 싸매 봐.
0: 저란 싸매. 네, 나게죠. 맞순 당상입니다. 신의 당상
1: 지. 지지. 기티 팀은 혹시지. 엄주어 상해시기. 네라 지고. 자게 된다 개침부터 이제 혼내 싸매베.
0: 싸매. 오늘 가 개시에무도.
1: 시아가 마시가. 시아가 마시가.
0: 네 아자 칠시에만 요스 켈림베이.
1: 저 오늘 싸요지. 是吧? 제장. 자게 쇼빙기 탐지스무지. 마사와치 카게시미 스고르바
0: 진짜 나
1: 니라야 여지치우 시아가마시가 시아가마시가
0: 아 시오 시오 시오 아 자그 민군의 쇼핑 승문도
1: 쇼핑 승문도 세
0: 어
1: 지나갈 수도
0: 어 허동사 허시사 직스기 니 세 고모죠 아자다 지겨 방송에 계시해도 니 공예겹이 어? 어?
2: 랑가 아이 교육 유성도 왜? 뭐니 십자로 망치네 랑가 아이 교육 매봐 랑가 하게 자고 마시

0: 베르크스 모르카브 디베코 포트레리
1: 장크니 소시 포브니에도스네 주고
0: 틴데 마스타 또스다 트리님 카르님에 랑가 지드고
1: 아니 디게 구인다 티네 마다나 다와디 라시소스 녀데
0: 아치 랑 가르쳐유
1: 다와 딱봐 니무 대통 치슈 치고 마비
0: 녀지시게베 야라마 딥시 로리 또다 클라디가 창문 안 쓰여비 또다 룩스세나 티크스업체 공랑주세나 디가크스업체 그 속에 차기 그래 또즈네 포베 좀 먹어 랑출라고 야매봐
1: 마 더도 제시다야 망고 대유. 자님도 카타로메.
0: 닝도, 냐 노샤. 야면랑 또 쏟아. 아치, 닝도 제. 닝문에 노샤. 아, 레고다. 란디스트다.

听我让给，可惜这连差数呢，谁拿了，特别么多生给我妈的，冷牛鱼，听多让给，听对的长沙的电姐，苏苏头到了，他塞起头呢，三万个大爹我妈的了吧，现在你也得个人钱呗。 도도라시에비나 하토넬레 문기나레 제기 라주링 차제 기주 기헨레 하고 차브리

0: 다리 오네 방구방 산차수 치초 겜게베
1: 겜에
0: 치초 니에 노샤치
1: 제마 딘데 신예인베
0: 도레 가지 게토도 게이 케시 제바 차샤네 라란체 큐시큐시르다 큐시 젤린 치긴라 라이마 쇼치
1: 제능아 수조가 조인다
0: 큐시

0: 어제
1: 양한덩유
0: 같이 念吧
1: 샹롱원의 납수해 큐님도 걍랑 도부시쇼샤
0: 아치 닝도 티포리
1: 마 샤르르 삼중에 티포이 무랑게 흔저 사고도
0: 티플레 문에레 나 추석에 지고비제 텔렌지르 유고주니에레 나 차도네 근데 추도 되유
1: 추석에 지고에
0: 어 니자 공시 렘사 카시 두 마르베 타 우이진 공스디 니마 능시 공춘주들의 말다 단도 뚜수 챔부 차지 총 야체 처르던 거리
1: 前日长 顶座大概 주니에르바
0: 주니에이 랑게 마담 칭마르 봐.
1: 저 먹어.
0: 아치, 니네 마스다. 근데 CNL에 나 공신한 우리 안 숨버렸다. 나 뭐지 민 참보여 말해.
1: 니에 다네 마다네 랑 간다 주니에르도. 치지 하지가.
0: 팀즈부 황라. 코키 챔보다. 내로 김제 CNL 손자. 산다야게 로얄 간고 칭마리. 로디브치. 다리야 라쿠동바로 용문다 말해 변조로 박배 유튜브 창문 유용고 알레 구다 양가슬다 가봐줘 오레스
2: 종기 니들로 제사랑 감침들이 기억 말해
0: 아 진예 마오다 탤런트 주냐 말베
2: 아지 당고 남치 라우탕게 가봐겹제 차도니 유르스기
0: 남치 차도니 규빈세 수여야지 그래
2: 차도로 최소 뉴스 없이 레어싱이에요 요리 소련 간식 당하사
0: 가르치도 있나?
2: 기컬 집어유 자리
0: 기컬 집어유 있나지 러샤 니랑 시오 디르지니 오르베 밀기하게 하시고 오마르베 점을 가져오유 있네 디르지니 오르베 당장 가봐도 난 내일로 김자 장가 줘오유
2: 아시 야조시
0: 자투문도 자제 가져오래 텔렌지 넘어 침제 총경이들 균여 오르베 아
3: 지금 줄라 공감사 지금 줄라 공감사
4: 지금 줄라 쇼부틸리
0: 쇼델리
4: 지켜줄라 꽁캄사 지켜줄라 디딩키란게 남스 다시 차부시 취해도가 수시 전부 디딩

0: Samsho, please. Please eat cake with
1: me. I just look at
2: that. 你也懂的，要听民族。
1: 要是听些，那那民族，我做过呀的，人数个伢们得了不？更多是用孙叔要的，那那民族，那那民族，老对不起，一起去的。
2: 지금 방라 단등에 빠르게 직대비 네 동가 톱디게 셉시다도 지수연이 용 거지베
0: 야야 빠르게 비게셔라
3: 됐어
2: 너너 어찌 됐다

0: 키랑이 깨진 뇌야 지시야.
1: 빨리 옆차오유.
2: 와야, 딸레스 와.
3: 바로 다시네 레스.
2: 기억나 주시. 고치로 다 주인다.
1: 다시네 레스.
2: 자자. 야, 맞으레스 와. 야. 더더데 세우스도 와.
0: 키우스도.
2: 글로 약라. 되다. 장무시다. 배도 주식 요사자.
0: 수수도 수수키다.
2: 근데 야 주중이다.
1: 얘기다.
2: 야. 야, 아키다.
0: 야차.
2: 글리샤, 글리샤. 내가 더 뼈도 봐.
1: 텀좀 맞아. 저랑 이러시다.
2: 야, 나도 카메라 줘.
0: 너도
2: 나 너도 너도. 아. 맞지? 저도 비가 로냐 바르게 미에 스타도 와.
0: 진짜.
4: 어제. 빨리 교수.
0: 어, 야.
4: 야, 드네 비다.
2: 드네 비다.
5: 드네 비다. 드네 비다. 서스티 녀규이, 팀원유 뉴유.
2: 아, 네.
5: 야, 드네 서스.
2: 어제 뛰었다. 드네 세블라.
0: 됐어.
2: 됐어.
0: 야,
2: 야. 됐어. 됐어. 오늘. 비가 뛰었다.
5: 고수
2: 가.
5: 어디도. 예, 수산. 됐어. 녀랑 바르게 오고.
0: 아, 영아. 찍게 줘야 돼.
5: 야, 야, 됐나? 됐나?
2: 해 겸이. 야,
5: 이거는 해 겸이다.
6: 조비. 장게 통중아. 미人口过年能够的话得有行处修饰得满对呗给我们给也好多啊让给我我这写真没呗米他写起了这个呗让给我呢所说我这样吐的话让对的你也落嘴的枪是给我卡卡去刚来给我的我了不过要的
7: 干不差别马车东个人嘛这里忙个要的我来预备黄这的配置马车用的不过你也肯定是过不来让给我唐城能些龙的云年的这些三种哎唐城过世界还是个马车你哦让唐城了搞不预备马车车不是用这卡的一面年三十七七头给没做唐城盼望宁总的勤长第一点不叫的很多罗居青年合不到一年给看的个的让了几对的
2: 中部内部几月半干了所以有咖喱给别人的给免干的给扣子节略略节带老美吧唱过些比呢我们那上的应急给当然都是看看电影用的给现没有那么些也不认真了没得过了现在开始过来给我们嘛了哦好子那么些听着给不了啊现在那么些听着给不了呀上场几个的 허지 콘주 속중기 모자시다 통미 유코르도가 니란 구와 오늘 라타 도스네 색세타 세트업 듣고 와기 봐
8: 월이요
2: 월에 사지 텔렌트네 총기니 더 유리하디 디치 들어베
9: 我就用呀，这里。追究起来吧，你也不要去的。现在的这套呢，咱就不用了呗。
10: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5: 지 러샤 바르게 좀 맞다 렉처로치다.
10: 너도 랑실 했다 도가.
3: 자 됐어. 아, 지 메보세 마드. 소세 다힌시 부유. 들이 약세서 와.
0: 뭐야?
3: 됐다. 지금 줄라게. 라제 약수 되지. 정말 세세 신부스트.
5: 너 김치. 트랜슬루르 제 잼자 람산이다.
3: 들이 기부제 돼. 기부제 되두 셰당으로. 야, 셰도 셰도.
5: 네, 네, 네. 나 잼자도. 나 소녀 비로든다.
3: 뭐야, 잡으지.
10: 아, 야, 디스메.
5: 아, 저러이, 저러이. 아, 야. 제니 사바.
0: 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的然后我们
4: 시벌라.
3: 喂。
0: 저도도구이
3: 니아랑 섹세지요
4: 먹어 야주
3: 닝도 없더구아 니아니에 셀러 미카시에 자셨어야러 가비유 삼주 치마미 규마돌라
4: 당청 인지 안 하고 쏘오지베
3: 랑 시에다러 랑 하고 쏘이 가시오래 랑 레가 제부통장 저도요 삼주 오늘 승비
7: Shobi, marangi sasang chi mutu ni rokpa chene yung ma shibi.
4: Tone chene yung mitu.
7: Chete nye nyamas che shio.
4: Tangcheng, rang nyong bi bi a. Gungzi nang mi changpa chiyong jenga kya kya chiyo yu bi.
7: Ma wane nyok shia. Nyo me no rang kapa chine de yung kuri bi. Di kong rang kaya ngan nyo thakarab kye ju. Nga hong yu shi nyaki, wang chi yorib. 然而, 我妈就有屁, 等到这个人还是三点余, 然后去看过有年轻的余, 先他的, 然后现在你如何去做的不?
4: 何子, 给他们给不给我们唱吗? 说出来他们没有三年干的呗, 把我自己给别人给他们干的, 那么我们唱吗? 给他们给别人鼓掉的呗, 上个农民, 我看过全民都, 我们现在什么那个的这一,
7: 这倒是现实, 什么那个余呢? 계속 참고 시행 찍으시 봐. 보통 거스에는 딱지 신이 뜬기다.
4: 나 딱지. 당천, 미스니에 대해 강한 가족 전에 밀루네 계약을 지구요 마시. 니마테 군주시. 이내 니에 도리 인자 지구유. 랑아 군주 장다 주거시. 탄다 랑주고 초와 깊샤지도. 샤장 사야도. 다오는 인지 랑라. 두고 다니시 거주베. 야면은 랑 차다가 니 랑 권다스러 관용처.
7: 영아, 줘도. 원다스다 구우 말이. 간단한 줘도. 야. 걔가 주숨. 줘, 간단한 줘. 가시성, 시두구에. 탄도 좀 더 합시두고.
4: 시야 하러래. 내가 참여해봐, 근데 쪼그래.
7: 쇼비, 나랑이 끼치야 호재 지는 용구 마시비. 얘 캐릭터. 니콘랑 아래 주무소. 라스 승구치야 다미두. 이제 상황 잘 깨기 주. 아래 노브싱기 라크섭시 고승비 라세가 용야디 오이그니즈 도스신 삼주 라치카고다 강에 가류는 아슈다 니혼에 라로 로고세 고승비
4: 마랑 로고야민도
7: 니라시오 니 다가스 욕시 마시 라키즈 가류는 슈다 다수시다 다수 마신 싱마르부
4: 다수에 디니얼 게스트들 내가 그랬을게 봐 수수삼을
8: 여기서 또 순라 어 대대

0: 저
1: 샵자 쓰기
0: 샤라미
1: 인지 싸우유
0: 알레 망우딘데 가봐서 해서래
2: 왜 맞지르다
0: 맞죠가 되죠
2: 지르다시
0: 말이 라
2: 소스지고 세지대 왜 장미 넣고도가 장시사라
3: 장선유매베
2: 선유매 서기 컨트롤링 게임 같이 가
4: 뭐야 맞아 저기 세서 빨리 개군다 소셔 뒤에 내 끼차 가슈다
0: 자 아파 두나
2: 뒤샤 뒤샤 맞지르다 띵 아저다시
0: 재미

0: 왜 지수다 칭아랑 레미다 가랑이 레미도 자자고 자고 말해
1: 가서래 당금인도
0: 아 지라이나 타다 돈을 제대 야채만 송아 당저 뭐 입었어요 다소소 뭐 입제 되고 기도가 표면 신경이

0: 가시 켠 등금인도 말이야. 녀랑을 쉬쉬입니다. 로 망고 된지니 넘규를 허쳐져리샤. 미기 엠버스니에 광나를 매반네 칸에 도마 되면 제고리. 然后 지도다 넘규네 하고기 지네 르마도 니네 뇌게만 있어. 궁마라리.
1: 디카고다. 계속 망라.
0: 녀랑치고 미래 야마 집세 도스 되는 편도 가르도 아.
1: 오늘 근데 쇼지. 미르 뇌게 왜 마체? 투쇼 단지 샤오르베.
0: 튀김라 심바 나고 요마르베. 탄다 심바 상고 차오르베 아. 자셀이 님에베. 장게 세부 싱그르바. 당장 요나 예수 루다 저와 치 대슈 마르베. 미드 장산담레 배주다는 거 그래. 당장 된지 예수 루게 랭에 제베 방다 세투부 체 그래.
1: 제만에 미드 배주다니메.
0: 지샤. 장세부 쇼베 다르다.
1: 전자. 나 롱체 가진 봐. 다른 아무 지네 지금 뭐.
0: 내가 쓰면 또 마 공시 나라 럭바메라 소르세메 장게 갑딜 란자 고코고르스도 아 진짜 손자 니에체나 초와 딘데스겐 나와키버스도
1: 쟤는 모두 갑딜 말아야 가제
0: 장고시나 장원에 향하야스도 다 요쇼 니에랑 로고세고
1: 다 지샤 수수 레어차가 있고
0: 마리 타마데 지야주 케시 당장로 가로사부지요나 상큼 지신게 임바
1: 저 원놈 되게 쓴자 마시다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래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0: 시지산에 시지총기 섬주지추 짜르기랑 가방자 레오여군이 개구 강아 구구추
1: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불도와대 대 티대직 쓴다 니네대 니 나로대직 쓴다 대 별 신념도와대 대신다 대 이네 야 수업도 되직 쓴다.
2: 뭐 대단 좋아 한거지. 진짜.
3: 야 미키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각봐. 너 취약스 된봐. 고나 고유코. 러칭이도 러칭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다.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허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5: 링고다젠게 헝고디 권제 칠러 침부인나 땜부제 능면레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나녜 깡부디 면제지 아님도 깔려겹사 드리는녜 링고다젠게 헝고지 권제 잠보 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젠 한고디 빠라다 아무라르 피부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년과 여분 능시 샘수 용부도 와.
6: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년가 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탕. 인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뒤모에 신투라. 坑穷给我们找你是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安置苏德给面具起的三十多对于金铁链帮店卷个堂米兔脏西木久则鱼普尼东瓦王子娘子借鱼铁西起来米日不借起不堂米塞不米通瓦米就天不米干不说给年天鱼子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

0: 아지 소유거래
1: 소유거래 에 샤미다 오게베 바차도 잠샤 사고베 타고도 와
0: 그래
1: 내가 소 시험 말이 요스 강만나 샤줘 줘
2: 这个话是什么呢这个念着打个纸的刘琴别这边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

0: Всё.
1: Тижис, алекуда, алекуда. Жадамо. Тижис, алекуда ажи. Бажи дис. Жадамо. Ма яндымду.
0: Кя-кя чигубе а.
1: Кари кя-кя. Раным жут каре. Содане чигбурис карсуоре. Не харсесо. Тужу чигубе.
0: Тинже суо мажи.
1: Чен харсуоре. Дис, жадамо. Радан дю юне, ма нян дю мду. Дуци. Шоби. Оне нян рогу чегу юно, каю ла ю лэг чеду. Йонгдгуй. Тэнгі ранга гонда дэнэ, ма зу цогбэ чигу жо сон ранга дангу слэба. Катэн сир нэрбэ.
0: Ази, жаны гюр дэла, катэн цил кюнэ нэ мэнду. Тинжэ чилу кяба юно, джима ми ранда нямдэ чэмдуа.
1: Су катэн сир нэ мдус. А. Су катэн сир нэ мдус.
0: Ази.
1: Ран инго чун. Кэнзу рэ. 계속이 튕기드네 데데스 띵에 로고 제 마시베 아 녀석뱀이 나 손도 서야 할 구디어리 니 뭐지 부지 킨수님도 데비 원래 니 로고 제고 유너 카라싱아 좋아 기제 오제시 쇼르스 팀 비너 니 킨주 강에디 지체는 시로시도 조이트
0: 카르사가 상경워다 니 진다 퇴고
1: 나 가르산 뒤에 랑가 싱그르버. 랑가가 아시.
0: 아, 영아.
2: 띵하는 염도.
0: 어, 영아. 권체스도 없다.
2: 어.
0: 저 뒤에 가봐시.
1: 기승님도 승배.
0: 예, 랑치우. 미리 영이 수래. 빠르디 수입리, 디강 범디, 나 마리스 럼도 다 가져봐.
2: 아,
0: 딘데럼나 라이 쳇부게
1: 어머 빠르데야 유노 닝도 유브덴기리 제시셰나 카갸뇨
0: 다그시 강차비노 노유베 다시 딜랑아 창고쉐다 웨 부디 영이랑 가져래 마제 니야 탁삼추 웨 교스랑 가져러 니자 칠만주 我们先别看把马力 查到了,长满这么续
1: 还得有那帕给我猜个类似的学习了念了三他最喜欢亲是的他还是我能过的生就有个孙子嘛多是吧你卡死我的你卡死我的是呢让他找我以为生就打巴的长马速过的我呢苏不要卡里呢
3: 랑이
1: 바퀴와 등도만 요약 좀 제가 하면 신급이. 남자는 연기에다 중국에서 계기 좀 있다가 개치고 오지.
0: 당수의 제사 지도가 되다.
3: 연기부터 이제 열배, 이제 적어주배 아.
1: 보모, 랑이 윤씨 또 왔어요, 매배. 정회계에 랑 직접 제주야 하래. 자도 예자 옆에 러비링교 개매사지. 당연히 이제 침부터 이제 일해도 킬레가 랑치도 니가 키로 식사 주게.
3: 쟤는 가 근데 저거래.
1: 장산 당시 오지. 검사 마치 검사 진행 편토 마리 야 클라도스 클라도스다 숨기 주리

0: 우리라. 네 칸에 시줘라.
1: 뼈챙 가네. 항상 중에.
0: 어?
1: 훈련 털 중에.
0: 어? 어?
1: 땀첩에 뇌 요만다. 빨소 가르치.
0: 然后苏姑娘的苏亚丁这大鱼呢就是这追西好吧老多可怕我来下年龄个亲给我追学习可怕的年龄们都 우리 라니 가게 체메 카바키아디 레오치도 뜻이요 아치도니 이소디 때브다가 랑게 칩시엔조 세상에 람살로 용비 셰수아디 랑 이소 잡아 치샤 우리라 오늘이 미랑 라다 제비나 랑게 부주마다마 차차네 강어제 카리메 따오르 봐 디마데 쿨루르다
1: 알레 다체는 미랑 예고야디 랑게 락다르 쯔그이베 샤슴딩네 가다 취제 근저 쉬나 삼메죠
0: 마리 니에 뼈시 앞삼이 랑게 나 규요르바 말로고 켜니메바 키능시 창가 제모도 속임 뉴마리
1: 디카제
0: 레로게 파르기브로치다사
1: 다 오늘 파르기브시니 라마도 요마르베

0: 저 여태수
1: 아구 삼유 댐 저기 여드베 아
2: 그래 우스 쥐저슬러
1: 쥐저 야자
2: 가서시야 응아 맞아 묘저 튼도 대여리 돈이 쓰마시 你忘了如何的了吧?
3: 啊,
2: 卡里亚斯, 日说是你给, 何西说的是吧?
3: 这, 你和三桌上谢饼吧, 谢不可不住。 这, 你这个说了个几个三话的。
1: 这,
3: 哦,
1: 让几个说了个来绕是吧?
3: 哦,
1: 看了,
2: 几楼不知道前的有个这边陈辉了天气这么大热死真正的俺引起巧遇一生个人若不吃个婚姻要么子了人说不定给从下面吧
1: 啊这前的俺跟这巧过人天气公司集体错过有几的要的要的你天气这么大姐说是客栈团兵的公司团大的卡里亚家俺去归去个人的哦我这就是了
2: 姐姐，俺若不请你养我，对不对？这怎么？人家没菜单，那么送啊？你让人写过，俺这几个汤了，来里的那了，几个熟了来给他擦药的。我呢？哦，我呢？哼。姐姐，马里婆婆，看这来里的那天热生菜了，白给我的，公司里的皮格里斯，然后先把这个呗，然后把给我。
1: 지지속고신다스텐문희식이래. 문희식이래. 언니 처지리.
2: 오네.
1: 오네이.
2: 가방장 아주다.
1: 아 용아 용아. 게 시다. 디리. 아디 디리 디리. 아디 염다그리.

0: 갈증 가.
1: 너 오늘 더 마대 튕기도 그이.
0: 민도. 디린지 기업 당락에 년첩제 진첩아 강해서로 제발 터져나. 희네. 견주 척부 걸음을 깁스. 고마 좋아.
1: 뭐라 강해서도 장가 정지 제중. 머신에 라세지. 장장 시리레 가제세인. 장가 강과 마셉지. 삼시지로. 가다레 하리유네. 주도 세조리 용도괴.
0: 지금 당나는 이왕청쇼도가 나중에 뉴주기. 레어 신다면 주인다.
1: 허시.
0: 갈시해 봐.
1: 거승아.
0: 지금 당나 진이 차라. 예매가 로그 미인 노유자.

0: 다른 형이 가르쳐 고생부터 아. 전다디 계시 초비나 나란히 더 그만다.
1: 로 대비치. 나라지유. 전다치 상을 롱치다 세이.
0: 상게 나 쇼템 템 탐버다.
1: 쇼템 스마지. 네 자르 편도 여시.
0: 상원에 가장 세도가. 쉬다.
1: 전회 그 남자들 상게 겐키제. 주구 체험에 라다마 체파 켄주 척중게 뉴쇼든 옆에 싱그유
0: 가르치가
1: 디리네 체 남자들 나 타비 지게 방라러 나의 수처
0: 쇼비 레거든 안 좀 망한 체차 라한테 예레보다 남자 거 있어 가서래
1: 지게 방라 저장 총총네 시 난신 속배 강다 망체 콩글럽처 선자 나 가면 숨으러는 것이
0: 디랑 게 녀자네 남자 법다 저거 켜는 미도가
1: 남자 죽지 입다가 와 난신을 쪼고 삼추
0: 난신에?
1: 응 난신 배지에러 지겹 량라 꾸띠아디 제마 랑을 터르고 수지가 흡도 겸여 요마시
0: 난신을 친지 초로세 매배
1: 랑가 상황치로
0: 이내드다 쇼비 녀랑을 쉬어야지
1: 你最好去我忙不起不是吧然后错也好去接近的可是多人家卡的价位都给你老忙过来给接你没得下呀过得皮他去了给别的没他不叫我家庭这你错过没起码你让自己这样的提得能大约嘛你那让说说当我他借他
0: 당장게 드리라는 걸러죠. 미드 섬다 장 도시 교주기. 그뒤 돈이 장남교 배드 교주고도 와.
1: 라파. 마라니 냠래 좋아 잠시. 로닝 친숨 창랑 뒤에 내 내 아유.
0: 야 오셔스. 상체 명령. 심고 지내 드시기 위해.
1: 지게 방랑에 못 튀남 터제나.
0: 녀랑을 야수스러 그래. 라치미나 지겹 량락혼에디 나라야 그래와 여러봐.
1: 장혼에 팔 라치토르치나 부모님도 시비약 뒤주뇽 주르다.
0: 진짜 용말이. 녀 부모 아메 참교토 매자 밥에 참교마도 용말어봐.
1: 가시라 다 톱치라.
0: 디

0: 노부 당아시네제 수술갑자 차차신이줄라 수술인 당원제 순보대학이 튜니지 신의 초르토주 딸한갱아 땅고 채모주는 용어도 왜
1: 아래 다치에는 디니엘 예랑 우토고 속이 쓰기베
0: 근데 승매 틀레도디 랑갱아 우토고 소야 너무도 지샤 쓰기 랑갱아 우토고 마스나 你回京住马日了 谈掉落西的有马日 体外爹爹姐 让他真正马去写马日 你让心定去写 自己不搞不起来的 没什么开局的 这哪有马日 你让个事要搞不起来的 马宁不是写病了 让个卡尔莫卡尔切呢 Nye ziboru nyocha samtka thumari. Nga rani sazhari mundu zun ganagi zun pata zun suni zhuwa marta. Nye sheba gyumze duge.

0: 中华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族的民 치디 팅에 링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남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콘 커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서 치디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견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루주디 어게 파주 니고 치쿠이 당바낭탕
2: 디링 안주 로게 바주 함디 아니 렘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스도 시다고 나는데
4: 대우 수수도라
3: 나세
4: 양우 수수도
3: 진짜 레바데 피부도에
4: 딱히 하고 나서
3: 봐. 이 로게 바즈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4: 됐어.
5: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3: 네.
5: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3: 됐어.
5: 어.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3: 다시는 레바데 기란 티부도에.
5: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피아이 기란.
5: 됐어 됐어.
6: 너 한국디냐 건설람 사고. 레시텐덴 로게 바즈.
3: 어디 그런 게 출입다가 남자 티나서 내 그런이야 내가 불비.
0: 지도 카버 레워지 구지 주주 직주 주주 직.
1: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 가신이라 쇼미 순수야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신. 지도기 가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 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당 사베 치베 인베 치베 근주 차롱기 개주 당 뒤네 취급 제휴 조당 야부 메발 여성 치도 타디 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 당 함티 딤쇼 치웨 공부계 뒤 대신 기베 전나 시 용이 초고초 공부부 뒤 당 청야 계획 그 강바 초 용이 대교 치도 티주 함조 인베 함조 기타 괴 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처 튀친 쪽용어타 대당앙 차롱용외 민드쇼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0: 뭐게 봐주 지고 함니 지고 타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체바시인 함디 토라 지고 기 뉴부 된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달 고토라 베싱 딤시 체외 콤보 윤진 뿌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쳐주타 티듀 고토데 부데 유베 닥제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박바 스주 랑바타 세크 케바 소기 박베지기 네드 유제 유방 박부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뷰 메바 최다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바고 세계 개발 속이 바그베리기 내려라 유방 바고 장식하니 리뷰 메바 최다당 배주 능초 유방 바고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바그베리기 내려가라 다큐지 유방 바고 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 이베 지라라 바그베리기 내려 유지 내 총가라 피니 루트 능초라 이미 최주다 냠리양 능초 칠레기 락제당 학생기 십수 고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바구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바베리기 네드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리 남지 월구단 고수 구리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양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망아 구구초
8: 밀라 딱제 전에 明年기 年个列车 비진비미탕 태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 迎通参在냠제기 明了接这级别 接心起过比喻인 明了大家切在明年기 年团委员现托布拉肯穷给我们着你 毕竟避免堂铁尾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抗议按照苏德给面具起的萨多钓鱼镜铁链帮天捐个堂迷途藏色目标则与普尼动画王子娘子借鱼铁西铁让迷日不及起不堂迷三不迷通话迷就全部迷干不说给那天鱼子毕竟避免堂铁尾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抗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南那边有工作人就人民大街堂人民年龄能消费过年批发的各所学三年他是从给邻国的下人华国从中给年长陆地卡巴两国也估计初期暗暗暗逆处即顿松也古古古顿暗逆处
9: 大家这样记下
10: 这得来多多准备
9: 这个第四世纪吧开要买的然后我老亲亲的买的韩立方的牌子是单吧第二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人车站站了点清明度了
11: 站哪不也不去车里
9: 所以这盟友的店家韩立方牌子单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瀑布单所以这盟友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单而你出现单呢所以也不去林给
10: 这样我是恰恰东西也出口下了
9: 你也让了牌子单呀的韩立方给吞在沙布的人的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需要人
10: 韩立方的我念也要读
9: 韩立方更重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软了
1: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
12: 公司康冷素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
1: 林国小蓝体杰克布洛车卡住韩立方从康
13: 快上车
14: 不来我这是康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大卡拉因的不过去卡拉丁尼拉索的团队阿面卡巴镇
15: 我们来自己去吧
16: 跟哪呀

0: 키란스나네 미망세지 인시지지 제버 팀은 당고 인기리 원해시는 아줄랭 게답 대비시다시 뭐라 못이 디셉시 줘야들이 다들 이신게 내가 파마 체지 전사가 쇼기인 이시 제베 가지라 진짜 뭐 제고 유매 삼다베 가지 제상 아주 뒤지 덤지 쳐오리 디스 가레스노 다리 등기디 각자 타니에리라 러블리 치아기 냥가 쪼들이
1: 다체나 등기 디츠 모랑게 지다니 노브리 지디 창매 도나시 세미치인드 소소 가로다 모잖아 오게제디 요마리 디치조 군취다 모투비지리 테네지디 모랑 창매 대묘치세 착제민의 지인드 모랑 가로메 도도체 잉부초 고가담데 노브리
2: 계시슈디 군이 오게브디 미바르게브샤 케마네 카메르바 딱은 데쇼그레
1: 다체나 켈리제 대오르베
0: 다리 켈린 규리 로고 치보지 켈린 규리
3: 나 무지 텐체 다체나 가로 유브다 모제나 로게비 켈린 우스워드베
0: 지지 튜닝 하지 계속 튜마 셉지 켈린 고야들이 레모 오지노 마니아들이 머신에 양아 힌소 쳐야지 따오는 뭐라게 미세 다 이기 예부사브지
2: 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咋切
0: 看过了看你。
4: 你看过了看你。
0: 喂，那什么事没接的？对喂。
5: 你他先。
0: 让我那张张给应付一杯。
6: 我怎么记得呢？
0: 什么爷们有的？第二是，我做公司单位能行的，张张给应付是有的。因不现在做三米开脚，肯定是有咩穿把土的。阿里开脚，你阿里开不起黑锅的。
1: 他嘞，爹妈在开脚也不是你的。这位，你让江江吃哦。让江江应不起我那些呢？他的江江团结的，弄起这些黑人呢？
3: 江江吃哪些的？江江吃鱼的。
0: 今次我那黑锅没呗？
1: 黑锅没。
0: 其他是张张老大的事，没他那些很多钱没新买呗。
3: 新买，这是
1: 公司规定钱一种。
7: 公司规定的，群众钱有几嘞？
0: 都是些小的，人不还是个，马上单被抓送给，人不贪官闯进来了，看过大娘偷的。
1: 不是，
3: 钱的啥事都是那
1: 边。那钱呢？张张给其他做的，其他做，人不太说得动。
2: 喊上马达，俺儿子三个不起的。大官应不得罪，即便通过刚吃炸钱钱，兼并的可动着，他的命免不收的。年前呢，兼并免不收年，听说应不能做得下。
0: 啥还是？对喂，龙马西的，
5: 龙马西，看我买我。
0: 第二个最多的，要是他穷死，然后四岁郎家也不念新个月，然后三吧。听说应不走，也不要钱账。兼并提早，对喂，给他取账，应不走，根据钱不得开要买的生活是吧？이네기술물한삼등유입에지시는인부수가부채부디물한원의시는독특진통탱키나세시치긴나인부레동등때문에물한삼자가부유입에인부지기원의시는다리장장치다디랑시차수샤이네풀나물야다범나만좋아야다룩다가투인부지나수물한야호충능생비야호시라시에스화조니에다가시와삼대유말한수他这个年纪的举止，张江乐用多当偷渡的这点呢？点的是一个情，俺孙某人输在了点钱点没好穷的身边。哎呀，张江他老还是有蛮性格味。
3: 你生气？
0: 大姐呢？某人强势给外给老来要了嘛？
3: 是。
0: 对我他，输在了点钱给江北泡沫，肯定是呢。俺们起码多强势给补一个人。老心中俺不叫来呢，顶钱干了，买下能新车子点嘛是不？
8: 在这里。
3: 你的电影开始。

0: 집 좋아져.
1: 생모사. 네 장례주디. 안 옆에서 샤샤. 신이를 지구로 가.
0: 잠시 두기. 계시하게 미상마. 오늘 옆에서 시도. 하바두라 미상마 예태든 시해버려봐. 잠시 두기. 제장, 나 디리랑 세가 용지, 랑러 둘이 시스가 용비. 가인스는 인시지네, 장장의 기란이 저와디, 용사치기지.
1: 뭐란게, 오늘 든디신 여름에.
0: 제사랑게 오늘 뭐랑 삼등거 유너, 용자 마시에 콘을 짜만 좀 하시. 디마세, 경우랑게, 밀어 동안대 문유야다, 장장 생년누야기 내가 제 유너. 창고 창샤지, 나 시오지.
1: 밀 돈디 마시베 레가 신요메 레가 두게리 쿄 신요메다 장장 영원의 시나 가로 당고디니라 나 가로 다가 하네메
0: 장 대규 대대위베 대세 단지 대위베
1: 셰베이 저양 수지 지기에 셰데 담배 마세 개용 당가 주기에
0: 셰버지 깨자 개매나 유버스 개 기마다
1: 잔디가 쓰래 나무메 이래 뭐란 쇠다슬 뉴메다 나 배매 뉴 배지 등메
0: 가스네 콘슬라메 와 드리디 용지 나라서 주지 지가 미지 제자 니 주시 그림 잘 구조 兄弟 치료사야이
1: 용아 兄弟 제조
2: 지게위에라 나 체난비
3: 랑기 살고 이게 니에 대비 닝제 무서샤
2: 지게위에라 터치 난조 챔부네 심느시라 되비
3: 머시 닝제 무서샤 이네 낭데디 탈로다 더니 신이다 더비이나 케바스 게민도
2: 디 낭준 태랑 간주 섭취 시라이 게비 기란 토제 사다치 야고르 제시로 디
3: 라니 로요 된다유나 니 제가 용초
2: 레스 게비라 노부, 딜레 교수 예수겠다. 녀세요.
4: 호지. 딜레라고 하려 되죠.
2: 난 종어 전부 디제 기지에 인지 섭서 전부도 용마다.
4: 야지.
2: 왜? 난주 전부 장상 다니 인기 말 봐.
4: 스스더.
2: 최바 제비. 행원이는 다리 셋이디. 제규교 잠시.

0: 로망고 되게 나라 조미도 스니에 요마시 콘토제 삽진제시 치조 시단디 조 공부스타 실로 요마시 머신에 냥냥 조 헨게디 투주 심조 유사 디제 튜르네 줄 허두 약다랑 아이 승비
1: 노부 상경 악하고 마스다
0: 팅을 하고 수뇨 맵 마시 계세 나비 바차샤네 섭칭에 싶고 정말시비
1: 샤비 시시비 선주비 마치
0: 제니 영이 근처 前面 나 야우제 시야우유
1: 퍼스치네 공사 난구 구고 달 오쇼 진준비스 다 용구사 샤 하토네 림부직 사지 쉬부 창도 갑지
0: 수지 唐城시비
2: 所以对的，让给我新个云南妹呢。老太，嗯，江江山寨有题材，把我们女友借的得不得钱，用着我们去拉斯来买，现在的，这心舍不起，用着出给烟油去，可不可以去当个？
3: 아, 바르미부디 러친스. 머시 인주 몽골스 도데. 디 밀치조 쳇숭그리. 기셰나 테로. 장게 장장게 뼈쳇 다요 굶시 때지 섭주시겠다.
2: 하고서. 랑다 먹어.
0: 허시. 미망세도 와. 참 좋아시라도. 爹，我要工作的。既然吃完药不行个药，先把病人请嘛是吧？现在我这人给点这小个药品。既然学了，咖啡需要提出阿云呢。然大同这情况什么待遇？几个月来个，是老姐姐错过芒果西街当初一年上了。 문에 가서 시라는 거다.
3: 응, 내가 담아야죠. 장모 신인부르버. 거제 시험하지. 개가슈다.
0: 장문에 커커도 시도. 처음에 생일을 감매자. 재능아 태가 시인다. 디링아 란다. 초식에 고승비.
3: 시다.
0: 见得人学的，谈得人到手边，看人真玩意吧。着急没？阿丽，见得这些，我们俺没有需要给特别去，对不？云南没呢。
3: 哼，我俺没有做过去呢，来他不要嘛谁？哼，
0: 江江念头让你有是吧？
3: 가스레
0: 가스온다
3: 니토디 차도 잠지 정회 총다 숭예러 규격 쇼빈 다섯 좀 주시니라 봐
0: 단대지지 레가 상계 겐키고 유미 하구유 니엔동디 칠 갈비너 냥년디 쇼빈시 마도 상계 제브리 큰 승마시 제자 然而，我又不清晰了呀，有别马车，听我给这些人托不起，很多将将五度特别对了，让给若不切咋，让给个人操起点儿的，
3: 结果什么局是吧？
0: 哼，讲不清。
3: 马子，将个有特啥子嘛都，我马子。

0: 예예예
1: 세자 가져오래
2: 왜 수업장에 가져가 대체 유인
3: 미스니어의 수요성 부고리 是吧 我有钱도 자만한테 钱은 용마르다
4: 다리 지수 다이너로디스 수직에 또 적마지

0: 너 가도
1: 아창 탄다 디귤 데그문도 란다 제브르베
0: 하시 랑게 아창 오시기 유베 저 뒤샤 코바르주나 저 와시 아무쇼
1: 니 랑시오 아창 탄다 베 한 고제브제 대어리
0: 하시 상마 하고도 다시는 라이
1: 러브겐 쉐네 데비나 Rangka nga gyala sila kurda.
0: Shahros jo, nga kogo tang maari, pento maari, choku, susil el chishu. Hatsi. Hatsi. Hatsi. 저 성지 때문에 낙세 도가
1: 야구도게
0: 야구도 야구시 나도 말이죠 저랑 성지 대수 그네라 하죠
1: 니랑 게 아셔다 장글 애가디 구디게 구디 제브리 양은 요년 신다 주여래

0: 저 공세 이베 마지 되시다 개침 치아이
1: 아주 장장다 개 체차 머지 사베 점자 손도 간라 가로 것 쉬슬비 내주디 슬럽 치르 심베 마체 머랑 지리 속베 랭초 야게 쳐나 치딘 쳔다 갑시
2: 점자 손도디 개침 치다지 큰 후유 맛이 없지
1: 만주 치중 동베 최고 동다 라스 비뉴유 토르디브나
2: 잡뒤에 대비 낭다미도 장장 된주메디 머랑게 가로지미 캡타치멜 때 디네 타제규리
3: 直接说了。快结束。江江，您都查到了检查去下。这趟整个卡巴拿了，您都说不赢速度。

0: 진달아, 내줄 하샤.
1: 내줄 할라서.
2: 내줄 하야 가려요 봐. 양소 쓴 부셔서.
0: 잠만 좀 쉬다. 장장 나무랑 다겨와 제치게 쏘라 혼자 피지. 소하나 승계비. 랭초도 송치야 흔들 정도.
1: 딱 오 말해.
0: 내줄 하도 내 가봐 깁시아.
2: 상고대.
1: 고세 광어 장매랑 좀 달 탑시 등기.
0: 흔들 세우지. 님 하셔 지래 멋진 봐. 장 실내 준다. 칼라 님도 세베. 점자 손도 나니 가지. 님도 차도 고야 하제. 간소 내 입에.
1: 지겹탕라. 그저 제베. 내 주실 잡냐? 딱다 소사 송도. 년도 상마. 그냥게 수 말베. 다야 년도디 그네 주브레.
3: 왜? 당정게 영이 같이 쓰이나.
4: 저 당정게 증나다 캠해 봐. 그냥게 하고 뭔데 왜?
3: 다른 원에 예하고 하면서.
4: 텐더 회진게 굳이 쉬면 이나지. 좀 더요.
3: 가리. 만두브레 롱라브레.
4: 롱라뉴면도.
5: 아고. 당아 유제레리네 퇴과식르베. 안전데 쇼이나.
6: 장상 다시 유리.
1: 야. 같이 내래.
7: 우리 장모 피해 차수라 년조 선배 리수 현주 제시 다치는 낭다 요마시베
2: 댄댄 낭다 요마리 항조 딩주여
7: 댄댄 딩주여 봐 용아 전 투돌 고주
2: 왜 도즈네 네주 갈러고 유메 샤니 온도 왜 아니 그 매대 사고 그 유매 삼등이
0: 예 심어줘
2: 다 그래

경부충아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부충 경

0: 지 주치 기린 메가 피게도 진보 병아 쓰시다.
1: 나들 시비 나 칼로 주야시다. 코르가스카네 요바예.
2: 나도 엄지 주치 기린 잘다 주기. 경고 중아 리베치지.
1: 뭐네잖아. 나라 춘지 도우면도 아, 쳐.
3: 뭐면라? 키랑기 기와 창로 이메지 더긴다. 딘체스 나 톱두게.
4: 계신이 제 톱이나 라체가 이거 마시.
5: 흥. 어디요?
4: 네 바스카베 집 줄로는 이거를 배.
3: 감사. 나 엄지 출시키지 이. 추수 죽지랑 아베 내비 임베
0: 나 자가 신지이 나 땡웨 엄지 친이이
1: 나 땡웨 엄지 말해라 나도 추수 죽지 레메도
3: 엄지 치치기리라 네 자가 신지시 컵솔로 없다가 계란기 민간 죽으시
0: 앙원에 탱방구 덤니이
3: 어리 네 추수 지친 수기 다들 야 그와 덥죠
1: 엄지
3: 어지 나 냄디다 양 신스 되는 모도
1: 기라 엄지리다
3: 어어어 어리 어리 네 샤키리네 닥치치에
1: 야, 나 준비해진다.
3: 카야 돈다. 야, 아, 아. 야, 내배 송티 재미도, 딘자 씨네 야구요 맞다. 어, 닝 팔 재미도, 다디 야구시 맞다.
0: 얘라 깨워. 대린 유제디 냠되부터 이제 이걸 삼삼해.
1: 나도 단다 냥거시라도.
6: 아치.
0: 네, 와사루주 강일 신마리.
1: 나도 못해 냥거시라도.
2: 이 샤토니 제기라시. 나도 쓰는 사바.
1: 나 자조 로그미스. 그래도 시에브 이버. 아치. 아치.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0: kadang ngeti ne kache be shugo jibe chinchu hachi ke mari la kinzo kya zena se mari
1: ile mo de jong sai jong ko sida duwa
2: jesa ja am chi chi si ki de bi ge ta wa ji la zi le ge shi
0: ine nga ta mu chi a yo ri be
3: ji che no me to si si in ki ri
1: ni ka su
2: ge su ge shi
0: nga zi ne ma xie xie
3: mẹ tôi xí xí kìa, sáng đông linh chế kìa nè bò, hấp chí kìa ai kìa, cứ kiến cho xí xí.
2: Ý nhé mẹ tôi thì nhìn chìm thịt chế, có bá tâm nhé chứ hả xí.
0: Thủ lô phát xa là tiền nè, chá bó xí tóc à.
1: Chá gà chú chú, ràng gà tù tù nà lạ, mẹ tôi xí xí mang gà tù nè lùa khá rì bò.
0: Nhé thủ lô nà lạ, mẹ tôi mang rì xíu tù tù nè, kiến cho chế bó xí nhu mẹ bè.
1: Tù mẹ mẹ.
3: Ngà chú hữu, Ý nhé, nhé thì thú bó xí tà.
2: Ngà chú tò yàng xa chú hí.
1: Ngà chá chó lô gà mẹ.
0: Ni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dun Tobe, Dusi, Chedin, Tor, Dungu, Junin, Zhou Ches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rtungi, Besan 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urgi, Tungu Tatambe, Guzi Legbe, Pigi Lambu Tor, Guy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윤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ju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pdien Ta Tersing Sardin Ki Ji Chi Ruyang Zhuyue Ti Chou Yongne Tansam Dinling Ta Tansam Sardin Tansam Tar Gye Ji Ki Nuga Che Che Dangne Gege Ki Ta Dien Tadar Mengzu Ki Lak Lien Bedun Gu Zou Dui Hu Da Che Yu Bie Bie Turo Sabadu Yanggu Lengbu Sabar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레더 후다 제주이

0: 金正恩当街起准速康盘撇批学不及蔡吉塔王毅索狂塞给切尔学不及 사제티게티츠지지게니게치중중국중앙기지급수지개급우주시진핑키평양진실산수준강토 지림 추구타 탑추 접지 지수 치료당에 계급니비 저와 퇴등 얄게타 나루의 서도 당디 계급니부타 계급니비 미만라 편의 주내 서구자 민바 전부링시대 대링타 차게 광비 용체 레기 후다 빈도 유지 송부지 시진핑키 계급니부니 공전 단기 고치비 지소 증록의 계급 직부인 계급니비 수균자툰 섬촌니 초니비툰몽기 포섬태심타 베터밍체임타 루규딩서진 첩시기멍시대마타 저와하장섬유진 미토망표자조타 两王직툰 직편칭조체체부니 계급니비주외 캐주체주이 계지투포로균도치르총야 중국당탄스슌기 계급니비 수균자조이랑쳐라채퇴통진지의유 지교수지 金正恩기 고치비 超先基础人路 产下了改革前列 초니비투문기변타 特区与科류상부로 타치도균도동미시 지송부지 习近平기 균도조교배增不灵了균도침부타 초니비스갸人部 阿松其行 军政前的党尼部塔结构尼部职位批准出来陆地片我切卡着迷这个陆地片桥了登京前头结构尼部虽军在这十多东西推着给南端批送措施当他归属切了当地结构尼部基础人路拆下他社会系的批给给端中阿尔维加切了东归是送不及 习近平期，给革命部职员十多吨具体，光加卡西吨有不得。天阳境内，土林中十多吨具，七九千的，七四天偏最一起七十吨具。前天古镇一特区内车有你，给革命部职员来自七十一。年年六天，这个书记谈特区的小弟同事前年，给革命部职员套在三百里表，七九千吨具。 第六年中朝杂种两面肉质随意接班，明大国内落出去这个块儿边落一边，去年被陈水清和沈建别管，当年被中国军人给革命被中国十多吨狗了，内部对不他，当年被彭镇卡塔开工开业，杂种中国安瑞十多当地，当军给军给杨苗上坡了，平均六九千块。
1: 超年部七支塔陈旧了，木工所玩比例持续七十多年，年塔几个书记玩穷味，囤积开金囤积也不切通，给革命部中啊十多东西，六支塔都属艺术博物馆塔，年年弥漫了片的中国名菜都在内，去年两面也出在托了东国，中国朝鲜桥塔，皮革东国特区。 推至持续七十多年，边疆从对他行列所准，民主确定所，去年两年七个七十多年，给革命部弥漫了偏不正规。去年部，坦桑加工，去年下坠脱不塌，忙就可追，给及追给美国拉斯科的邮件，库克斯在的，明年中午七个七十多年，去年个二转脱不切过吧。
0: 孙呢？咱这水军的归属太空前呢，忙什么听不用切过。给个米部水军咱这里，给个米部迷茫听梦的咱去滚落得不赢。中国朝鲜桥塔连通，朝鲜塔拉曼的，我是把我车子直接了，孙军也不切不他，他们也不切呢。开就点别杀鸡水军老师他，选给错了三六老师当头。给个米部杀鸡直接他，水军咱这军军也不切过。中国朝鲜桥塔让我一个。
1: 天空连接节的老师塔日子雨果吕子年角徐诺三年，咱这长期所游玩，俺们那边的持续七十多年，给革命部咱这十多当队员。现在咱俩们长顶级，什么是太空前年？特区天角也不奇怪。这每日给，这是开进了每天，年年这每日给两万几吨超过队员，什么是他？快来吹个卡西队员，快来追踪天长顶陆团去超速批给当年，朝鲜区别，给及基础的改革去给着我
0: 一些年，中国谈朝鲜所设计谈，给各个定性因，给个米票特举，团购谈，小弟起手七十多年，让我给当完谈，人家批给给开边界了，送用他就的钱呢，社会实力谈批给用够了，那么多送用结果不钱也不是。 金正恩去陆军机构书记习近平呢陆军松紧拉里扬朝鲜图层次批评过年里朝鲜弥漫给自古七不学位关注一不他按照十几堂招生开会各自学个人机构书记习近平去第六层次难听谈不提碰压了那位朝中之外同哈江七不闹他这天什么点不出个月经朝鲜委员那些呢归家千不适应他定从这脑里罗曼催干不脱不他我及爬松土让定他长定一边路聚给阳台被敲死老外朝中指望你寻戏车我适应吧让这些不切约朝中给个你给没三种心体给个你不亲自给个人不满塞敲你不随军则定他推梦给铺森铁军点别偏军玩金金他米热他米热牌军军切轨写他金正恩去能领导古巴尔年来机构书记习近平谈北京图建筑书记给个你给客观开个轴啊十多七年给个你给明白了开越来越给偏不透越陆军机构书记习近平去推着三把朝中轴啊十多东西了广家铁金短把您他过来托起起学个人朝鲜给参不开业中国却给陆军错打天图女婿与贵团结前的却你被边疆从端谈孟西之国参赞罗索日准索客观的别离他娘来了从这三不投缘当我给特朗普娘娘别离他偏尊别得有了修改呢朝鲜给制作人路祖准抢下了扎起改革难的朝鲜弥漫那中国弥漫他娘头提热间给人比头居居肉人难肉写他金正恩去朝鲜却给高位不行了陆军机构书记习近平给无耻我中国怎不领汉三国别纯正套不他给其内部套的钱吧通去是可松机构书记习近平给端别米这个两万极端从被升级他跨了十一月全国卡西怎么能洗的他批给永久了退人什么点语怎么能弥漫给改革团结所依然修行语你为罗县南给其记错了而从穷母牛为军队着行约不他朝鲜桥给我及牌松土中国几个杂团军用前的中国地位欺骗送为失去他浪桥了改革太久的学生约退入三百朝中则团三天他颠土东军林弥漫给党国他退入给国国言行朝鲜桥给军民特区党国他军民给特区落到边缘按照阿尔松提醒朝中指我十多东西提给个你给特区前下总而想念朝中指我的你给个指为别村习土有气别不忽略去他念不图社会他怎么能习的他查给勇气立即比给引起送不着蔡其他王毅所解明了天的配比不着
2: 接着给你彭阳图朝鲜毛泽东路民贸集团机构了阶段参政党参所中共中央给阶级书记改革主席习近平给朝鲜也最深有的托安静切对堂别问等于切的中朝随军早着给来赞三把母队总归协别参归总理级别有谁习近平给中朝结构你问你偏军大道堂两王集团给基座人路给早着经济结构批谁中朝随军早着你当你堂结构你结构你被民望界给推梦军队的银别推入破局了极大的穷和堂推爆了军队极大的穷养中朝随军早着通道爬的松土三星电报堂给到给孙秀三名下的偏行越界堂习近平给切一推特区你这里中朝指为连接切续银报堂接作人路给推梦破队你中朝指为温塞对续给我银报堂两王集团给随军早着你中朝指为梦想什么银吧初级头为特区兄弟你中朝指为推入给南端建设年外轮能配局了着局被增领给罗杰破局的堂军道着局被给及推爆给军土中朝朝你被新民集团的人民的团大业务主播堂接作人路的人民团北方团聚堂北尊人民企业中国中国南北铁路建筑中企业南北三百队形约堂朝鲜企业接作人路却用配给作为团政三百队形约计送不是习近平企业中朝之外的松永堂三天十多届东军里中国党堂西雄也罗定九民也在教习者中国朝鲜堂领土特区已拓展的中朝之外的腾进前的中朝之外推动亚太永久了规定东队越境特区之际十多当年中朝之外杨堂北措所十多东军堂北列面对了熊林局面改革弥补接受人路也恰恰领土永久永久了规定东军台湾年内改革当年改革弥补迷茫给叠着堂砸着十多东军创办兄弟十多当年给及长丁长下了接送修筑营 俺在朝鲜陆军团拉当厅里中国随军杂作业推着业文档桌堂社会堂曾林系的电铃堂拍给其立给体会去我本队预计送不谁
0: 这区各省区都跟着一个专门三百来着两个筹备在我这次给你跟俺中湖北心情一场冲击都错不着中国中央七十九个军人委员给自己的判给司令宣布丁学祥两个筹备在我的宣布满赛来中国所两个筹备开闸切不着两个筹备在我同南站给艰苦的跟中国这区各省操不他湖北心情去作为艰苦路段去俺技术当时表示俺这确实就谈干么中年的同丁学祥去这区各省区都跟着一个专门三百来着两个筹备开闸切呢来着我所中国筹备中央他给个联共给这月参谋他这月中央起来给艰苦路段路着他去过做准确联共给推命具体的盲草与推门街两个筹备在我学不着这区各省区都跟着一个专门三百来着你区别他区都跟着健康所妻女习近平他这区各省来着几个这区马拉托的绝对人心的来着切续提议来着专查者这区各省电话他各州区长电话区区国卡西中呢这区边疆可以被他狂别主角别叫也不投给一不着这次几个看起你头听着天气车轨马拉走中前面我就爱吃过些不沾呢我就爱人给天给点家他如果给谁说给来听了规矩闹人吃过呢习近平给头上三边中国开局点边制作人路给广播做这的车给军控他迷茫他厕所狂都过了军控金融给给客点家到啊军控借钱呢就在特别点家给领起不他狂别动作给送车给决定都吃不他决定吃当天出马上狂呢然而给给做干都切狗狗狗三对切狗铁作为鬼叔叔给我借钱的如果给谁谈亏狗给送女不切的当年车机列嘴没听不他列嘴车机问过女的人就女子随便穷鬼牛头东肯都借钱的迷茫忙凑给厕所他狗能给点价他制作金用电力用狗送狗切狗写电狗皮车轨呢车动头的就去杀对定时的动它电价车轨内部透的东西锁敲爱做内连接规制切不它日切不爱做内连着绝对规制切与不及
2: 杀轨被积极给你人中通共部你先都冲我了让给你加最健康的最机强的压的作品与不及人中通共部以积极给你用着切别中国加最健康的年岁问题都是其他写不了问不了你东家没你这样了让给你出入差多堂错在给你新马的那些错龄健康记忆那句好像也会有些广西维州林厅的健康两岁错工作跌不出前面出入错跌入细菌建议给人心坑被说被听堂不成为铁托呢没得给错工加速前的恰常为健康两岁马拉鸡住不成个月跌入村让给你错工我们距离堂出入差不多加速所以昨年健康连着卡机准备工作教师当堂推送这段昨天西北北段组队的工作将教师单位卡堂部这段昨天送手送临阵五将的教堂村长长全部堂村委推送错切记这段给南北三路西托马的主员推送错给家族健康通工给家族南北三路团里配给主角规避抗力体育时接着给你给个城市主义列列标志托为城市初的作用才具了规避东居国的企业拉大的取信用在前年城市女别没到人类恐别动的贴规制习不在前有时取信呢没到人类规矩给国国的信呢也就谈不理所标志托为城市初的作用了军队规避东居谈策略行政谈所类所准蒙应边疆的所昨年提供了命令列列标志托为城市初的作用了规避国国东居家庭准备设规矩预报堂对你城市数前三对出的规作用求救了这段求救也没事结构车间兄弟康堂创造大动机构聚集宁谢孔娘之托查给顶座起规七十七八八零千里查给顶座堂职位团结给情侣所南站的千里出的求救题听规矩十七千里唯独点别千八比较了我就结果不堂团结了千里大嘴马戒吧让南康下的给团结了电柱切切谢谢加过别浪子对不起萨尔多所就有别面子给年度面具吹得不及托他们清天写吧接着给你用着切不起他定所就有别难吹得能数给你添加他年度面具吹得成绩略给错不起过不你他在隐形 미드 르뉴타 르뉴진소기 라제서라타 터시서라 체탄 덴바라 꾸주 지교로 꾸자타 개교로 지급이 내세 지급타 체시티 제도급의 최진인이송 라다르 지규임지
3: 서브베 지가 폐교로 내내 신도 세버시나 상해 부동 회사타 深圳 샤먼 지역이 초도 규제 최대 크라 중재 삼부터타 사도 제도 시주 시지타 냠뇽 삼부 대용타 차진 유배 스고도 잡대 당스베나 미드 르뉴 꾸주 조남디 세트 럼루타 네드 락제르 윤겐지 시제 지베 십슈 14진 코르소 주이버시 응어자 단돔 지접 주지 돔지 사슈 토네 응버시나 데르 진다 한번에 시베 파라 신령 견주티 나르유 딩겐 주슈준 고르 통주로 응압지 숨주 소주 차 주제 스마네 게제나 슝게 신두 통주를 내고 차 숨주 닌겐 기송 고르 통주로 최소 직차 제니 혼돈 집에나 림수 레리 추베 니게 기송 고로 통주로 처조 직사 니 숨스마타 소사 레리라 니게 기송 고로 통주로 처조 레고 장아 고스미 버시 서고베 진도 조베 체 뒤닌 중국 도넘 초보네 신도 시버시나 니로네소 다르모 넘신키 다글라먼간 제단키 니뉴 튜공 페제네 중주로 도 통주로 주지하 당이 버시 다자 넘신티 예정소소 직도남베 외뉴로 강아 주인스마타 롱드윈 추구르 아메 로드윈지 동와 치조니지 추슈 스미유지 데로 동와 치조자다 제주 스미 외뉴 남차 준주 바시
2: 사지 티게 투주 치 듄닝 기 공모 예린 이스네 사지 소망 기 예세레 정규 기 라마 테데 위 카마 딘시르 포디시 파보 인시 주베리 예린 기 테니 예세레 기 니드 레바논 기 로주 타 게스 벨루티 로도소 제구 뒤모르 체브라 지지 고 신 인시 주베리 최초 가지 침비지 예슬의 예수마이 예렌은 규타 위규 서규기 마도 미서를 지구 집어타 대지 예렌타 예슬의 라리앙 카소소로 제구 팅리 제비지 도놈 치동 계급 정조기 제 뒤니 세라빈이 소디 그룹타 오로스소 도놈 치동 계급 정조기 놈튼 계급 뒤니 제도 뒤바라 니르 찬용 놈든세 솜치조 좁게 차게 생유진 도놈 총으로 뛰는 용기 계급 뒤니 총으로 내주를 신이 퇴행기 체제 망도 동조인바시 제개인기 쇼베 추주 듄탄 감숨소 듄기토 필리핀 링숨스구토 사용점바 듄차 고개비바타 땡제라 지리 시주승기바시 필리핀 미망카순 챔베 사용나 미주고 총바타 미갸탄 숨소시르 매균포 이지주바시 사제티가라 염조 팅만 개바타 염조지기진바 추차 듄 승기바시 필리핀 기급 기획세 우린기 사용 차부 기업에 사주망부 멍시 지세라 뇌즈 첩진 포바타 록슈타 친동 섭슈로 슈긴 포바마세 년장기 상토스 남당 내급 고야고 주의바시
4: 이란 기급 년지 리공기 니즈비워시나 니도니 슈출루 메그메 잠림 분배 강제 보류 진도 나 슈게 이란 투미 초배추 신진민의 타 이란 강제 보류 튼조기 뷰리 추비 미주하라 어리 름이 잠미시 이란 강제 보류 튼소기 어리 이란의 진비 전진 치주티 류진 협공수 협유비 이란키 계지 강제 보류 냠소러 공도 체규 인시 시유지
2: 스몰링게 팅디 중앙선균염자 년주슈 선비
0: 티웨마웨 선교키드나 중앙년치료원기 선교구주 차외토네 지난유부쇼 탱게 상공제용
2: 상공제용
5: 야자기사
6: 자들레 돌돌 주베
5: 자가티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7: 자나고 야구치 체위
5: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수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수단은 최야구치 링기
8: 在我下下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大家的韩立方给天在杀的日的去了呀你没有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
9: 韩立方从康，公司康冷叔，每周三遍我韩立方从康，林光下南去，杰克洛车开去韩立方从康。
10: 明儿退机呀，你们操啊去，阿公喉咙单位长秀秀。
8: 罗一派出你过七块的师徒师徒那么细节开出了命令所有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云点冲过所期对群养参不与地位你过堂龙过七区养国土了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度别马切我懂养干不行温度七了主地罗一派出你过七块当不能堂
9: 今天我做老一把主，他们的，安尼两把加子，今天那老里啊，波拉摩拉里啊，群主呢，安尼娘子，我那的肯定的都是打着。
10: 对，啥啥子，我的这个车都是打过那两个的。
11: 给我叔叔多了。
10: 那是。
11: 养我叔叔多。
10: 现在两把的屁股都乖。
11: 到底好红还是坏了？
10: 对，老一把主，他们，俺给俺俩培养的。
11: 那是那是。
12: 韩国的那剃秃了，不用洗
10: 澡都。
12: 他我都恐怕也对咱们也羊毛修都。
10: 那是。
12: 啊，台湾讲啊，那都压个茶壶当取个清明呢，我那能当用水里面都完。
10: 但是那淋巴的给他剃不多。
12: 还得把住啥子设备呢？
10: 他给他切个剃子的嘞，不愿意给他。
12: 那是那是。
13: 那韩国的那工资啊，啷子啊个？
10: 那是
13: 一点点六七八度的。
10: 我都给他个切不到啷子，挺难受。你给他俩添个配备。
14: 지도카바라레워르게구지추추직추추추직
8: 여투기양니메차와치나공흐롱당외장슈슈로기파주니고치쿠디습투사퇴남시키케줄로미니세유라니고키니부양쳔부디유베나공당니공커드큐양참부유리지바균디총고소치드큐양참부유디외니고당롱고쳔추양고투라숙불균치숙체레부신원토베마치我懂养干不行温度七路主地我一爬出你过七块当不能疼
14: 我一爬出日国了他们日国他养狗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冷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月颠簸的今年日大国图了不行顶细切位恐怕云人不养干来可个没提为他们为了切住他铁堆国图的女不点预备大姐切的听爱人光年参与了国家的国家的一个他他的餐饮了国人阿的国家国家来这么个盆中罗杰帕住
15: 新的女刚盆中也让女刚进女兵上阵国的同居了也懂得盆中的念头不再脱为偏见中的不绝中国新的女刚盆中也让女刚
16: 明了大街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迎同参在娘这期明了几这级别几心起过比喻音明了大街前在明年给年团委员先突破了肯穷给我着你死毕竟避免堂铁位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期按这苏德给面具起的萨多钓鱼金铁链帮天捐个堂明土脏色木久则雨普尼动物王子娘苏借鱼铁西铁让明日不是七八趟明三不明通话明就听不明干不说给那天预计毕竟避免堂铁为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尔堂从康南那边有工作我就人民大街堂人民娘林南小边过年撇巴尔各所修三年他是从给邻国的下人爬过从中给您长路这卡巴尔两个也估计出去暗暗暗你出这个顿松也咕咕咕顿暗你出
17: 何不去给我汤那就听吧那干部所给那空地不免去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陪伴我愿意给这个节里人民习近的娘们拿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在给随那里追尾给他洗清年那我那所懂我当四处浪吧那我无知找我所给那我地不免去那当那位所去看了陪伴我愿意给这个节的起来给了这头年人民习近的娘们拿出了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那我我不汤那我脏事情呢给了第六个那我是今年预防那到那位所去看你给用给母鸡才不行业他的卡巴给自己来给小区托年给那到那位那段了打更轻易
18: 预防那到那位所去看给这趟几次结果被运营那到那位那段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的两次国古党国族国内民国
17: 他是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者破浪卡巴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案积极给十几三年十四中级生出

0: 개가비르부터 산에 하수정기 링고샬람 파고 송종기 잠 가방자 레고제 구지 주지응아 안니추
1: 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고디니 로 주제 권도아 대신다 다른 한고디 나란주 사물도아데 예 티레직 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직 신다 데 별 신념도아데 예 신다 데 이네야 수업도 되지 쓴다.
2: 어때가? 저의 한거디. 진짜.
3: 야 민기비, 너 공대부 매부다. 너 공각봐. 너 주약수된 봐. 고나 고유콜. 로친이도 로스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 매니 추퇴시 교부 칭비당도 피타. 칭비당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매 나스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겐린 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5: 박과 스주랑과탕 세크케바소기 박베지기 네드유제 유방 박부장식캉라 피다 녜 총가라 피지 리브메바 최도당 배주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바꾸 세계 개발 속이 바그베리기 내둘라 유방 바꾸 장식한의 지분 매발 최저당 배주능조 유방 바꾸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바그베리기 내둘카라 다큐지 유방 바꾸 장식한의 개용기 무지 참부시 이배 지난라 바그베리기 내둘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능조라 이미 최주다 냠리양 능조 칠레기 락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6: 유방 바꾸 장식한기 제단 지심 지구비 규인 박베리기 네드카라 총카도피네 집제 냠레낭세 고르구단 고수 구레미고
5: 하세산에 하스종기 진관추 냥제파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 흥고 쩌쩌다 하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7: 상부 대부 유바 깔레 막아봐 누나 마셔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흥부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이나시
8: 나 표현이네 인고 딱 견고 흥부디 표현이 야구 쉽지도 인고 딱 견고 흥부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토로도 봐
5: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주기 직제래 이미 쉽제다 냠린 낭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세기 순환의 최후의 대단시 진행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와 속이 나와 대부매제 나다 나와 소주강라 피다 원주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쉽제다 냠린 낭조라 유방 나다 나와 소주강기 나와 먹어당 나와 장세진의 깨라 대륙기 나와시 진행 유방 나다 나와 소주강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균 진이
6: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셈 제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핀 십제 냠린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5: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계구 낭아 구구추
9: 应该我们看不上我们在前八十年头五年几次中年爬了下去三年卡了让解决巨人我们才对不起月不堂老板图能去堂前面的宁吃所给三年卡起了给不得托所给能不起吞进去为超过那么脆定价铁了头那忙怎么拿着十天我们的徐文呢头五能去微距堂小距前对前距堂微距宁吃落给龙二节了前八门坑 去年七月八拍票堂三节卡节了七八五康中午呢七月八拍票上班途没到去四分马赛三年卡了七八七五年长江八拍票今年西子堂来三千句小句老街小句堂前头龙位能去六句我这去小句接去三年卡节了七八四三康四三拍票三年你们能去堂前头宁天老街龙位节了七八七五康中拍票堂三节卡节了七八五康 中午呢，七月八拍票，杨二的去小剧堂那去六剧，西子前剧堂六剧，黑色前剧堂小剧，六个小剧节去三年看起了呀，七八四三看四四拍票。
10: 对马车就旁边跟去毛五年进南，落个龙二塘，宁池塘前对三年卡起，那去扎青街去，四新女青人个的中秋堂，老板图泽鱼塘，每到去去三年卡起了，四新女青人个特别气味，托那拿着，下面木头听民警问的卡起，谁说拿？他在城关去了，只毛不可丢，车站站叫什么名字出牌？城主不中了，只毛不可丢。 车站站过年你是不是牌？三柱子恰不穷碰来这么些，这忙不可丢。车站站就年你整一牌，看把恰不心心碰来这么些，这忙不可丢。车站站新年就出牌，三个恰不心心碰来这么些，这忙不可丢。车站站我年就出牌，内东啦这忙不可来，南铁丢车站站就年你三牌。 穿街了，这忙不可来人心，南铁丢车站站就几年你再送牌。逛街了，这忙不可来人心，南铁丢车站站就年你再送牌。车一去了，恰不心心拍丢车站站就送年你再送牌。买到了，恰不中拍丢人心，恰不穷拍丢车站站就过年你整一牌。囊中了，恰不心心拍丢车站站就几年你再送牌。 可入不去了，吃不穷朋友，车站站就几年你再批判。忙看了，吃不穷朋友，车站站给你你自己盘。江大儿吃不穷朋友，车站站就几年你自己盘。生意去了，吃不穷朋友，车站站新年捐个盘。你们儿吃不穷朋友，车站站初五年捐个盘。
9: 说中了，吃不中碰面东西，吃不穷朋友，车站站初五年就出牌了。赶中了，这忙不可能东西，吃不穷朋友，车站站新年就送牌了。给了，这忙不可能东西，吃不穷朋友，车站站今年就送牌了。错清了，吃不穷碰面东西，南铁丢，车站站今年就送牌了。哈是城关去了，这忙不可丢，车站站就送年你再出牌。
10: 还有一个人就可以去，那么行我的事了呢？不得了，这忙不可丢，车站站就送年你再出牌。眼着用错，这忙不可丢，车站站送年就给牌。那么错了，吃不心心拍丢，车站站对面就过牌。车送错了，吃不穷拍丢，车站站就今年你再去牌。
9: 南家娃娃吃不穷朋友，车站站就一年你去牌。全部南面个是钱么？南天的这忙不可丢，车站站送年就给牌。三面了这忙不可来这么些，南天丢车站站就一年你这样牌。抗日不起日吃不穷朋友这么些，这忙不可丢，车站站新年就定牌。天天天明总堂创建卡些去，那么些我的事了呢？

0: 아하이
1: 부사치 제샤 과시 봐 통야 쳐면도
0: 알아디 고마시다 녀라 그제스 나죠 라가 그제스요 아고 감시 뭐 랭게르 바탕지 하시가
1: 알아 녀셔 봐뇨다
0: 나 님메 나 미고이

0: 구경 매김시 돈도 구경이 없는 세탁 주의 여수
1: 小花，哦，小花，哦，三妈点赞，阿姐，阿姐，小姨，阿姐，春，啊，给咱女佣编，中意，中意，哪里没吧？中意，中意，哪里没吧？他都努力去适应啊，快接手，团大姐，请不起，让大厨都吃鱼，呀，对的，有对的，啊，可以的，
2: 下面你给咱女的试试喽，
1: 啊，摸啊摸摸，给我对的，
2: 对，
1: 对这是的。
0: 주라. 예사시교. 견돔 맛심 도주. 상매 작제 제시야.
3: 말입니다. 왜?
0: 소 연별한 발행이 제대 제비. 견돔 초도. 지디 범물이시야. 저장 갖고 있는 거기 소규를 먹고 직장 라샤스기. 총월 내유미 심어서.
3: 지게 배마셔 버려. 지도 선바 다도.
0: 됐어.

0: 칸다키 체질레메 군이 진주니 토르주 피게 유베 니니 로데르주 우리
1: 오시 야멘두시 아차 아촌다 중히 사사인 구체네 중미딘데 이치시 칸다 급체 조지하니 초미용교시버 시라데에 메바 딘제시네 낭다 유기마시
0: 드리 녜덴 드리 랑게 체네
2: 아고게 이치로 체네 딘제체네 요바
0: 응응
1: 오시 키라니데 구아

0: 阿姑，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 我那人吐诉啊，能没很这多？给我俺学的，巴拉达，阿家真个苦做，对不应呗。
1: 俺就能当面，阿家老对不起，阿家让个这多，就中意当我那家是给呗。给他你很这多，能当面，俺就咱们能当面，恰是给别人，让就中意听我大家骂的。
0: 다소티스티마시다능아다도시라치기유저종이단도코바요시나도신도도종이에허시종이단도쥐비시라요다진주막막분시저와사비요시드리베지랑토마시거리아자게토가주도에토미도저와사비시라도오시아자
1: 저 아하이기 암라컨제도 데브지베
0: 데브지 수구낭다민도 안수님도 저하기에요 나지능시이
1: 젠다비야 저 아하이기 코시라칭기스 아차랑기 시로시아 저 아하이다 저세샹스케브제 보고 갸부시키도가
0: 지베 야호 충부지 로 데브지 아자게 인지랜제죠
1: 家哦就在亲成个多个阿家人亲别急了我做大多是来解决然对的阿家了然吐卡乌鸡且咱亲密过满去的给我阿家了去的让他能跟这多拉不扎主要让你俩还主要
0: 俺拉扎主席讲这样是啥意的？我也，要不去不去？阿哥讲过语吧？
1: 阿家，阿家难道就中意了不会有这边？
0: 嗯，有，
1: 不得碰不谁。

0: 먹입 제어 말이 겨우 나자게 가르키도 되다
1: 잡으신 이주야 레스도
0: 빨리 빨라 진비슈 아
1: 뭐 여우씨 혹시 김이도 이들이
2: 야 칼라도 쓰다
0: 또 좀 해 인다 칼라도 쓰다
2: 아고 칼라도 쓰다 라도 이기리 내 쉬운 내 다가스 뉴비 알았어 아
0: 야자 자샹이
1: 아자 나 상실을 지정해 당기 관계 되면 주자 동시에 시라 채우기
0: 알레 전화 자게 라 로고 채워
1: 고마디 아자 아니 봐
2: 내 라 채워 딘내 극도 친제 예원 조여리
1: 어어 니 시스
2: 교수 인다
0: 교수 로쇼 아 신의 아고투스
2: 그래도 란다 종이 된다 더부 친구도와
0: 폐지 매뷰 뭐랑게 부토가 저기 있으기 니 계시 유빈
2: 아 젠지샤
0: 니 난고르기한 계시 치디에 뭐랑 초 그대스 요메다 파크도 로 주위메 계시 앞에 치샤 계시 로 바차샤는 그대스 로 저래 도스네 초리스 니 계시 하고 치기인
2: 穷不说，若得不去那么多，你也打下去。
0: 勇啊！

0: Zi. Zhang Lang, pibe.
1: Rubin Yi Lang, kamsa.
0: Kamsa, kutanis. Kamsa, kenani kutanis. Tegri ne de pieche, kende chungso. Kasan simbe nyum tizu. Ngulin shusungwe, la.
1: Ngulin shus. Kuntu siya la, pyo shobe pyo me nyum di huangbu zai chingi nyenye ri sigi. Wase tondo, kenanda nyum di dribu yorisa.
2: Pyo shobe seng nyum pomo di 黄福在清基运气应不是?
1: 是
2: 电气是不是?
1: 电气是啊 我是老师不见理由是啊 而大正解是女们的罪 我们是主席他的爸妈道歉所见个当下
2: 听个黄福在清哪里有呗? 婆母 老丈夫切不 小翠四年就要是 一年他路路
3: 你就这样子做了猎茶药噻？孙锦国是，他今孙锦春给中国买着生意。
4: 孙锦国，
3: 孙锦国。阿姐，弟弟，我今天老用别，弟弟，你也到大菜刀子牛皮。
4: 宁古哈拉哪里塞呢？哟，俺弟弟这电线还是个？
3: 对的。咋查不听这钱还是个？你妈对死个没得鬼。哦，用啊用啊，你也得学。咋查不听这钱还多？谁家三角？
2: 也让吃苦，你也许就拿下呗，巴尔蒂，可把有嘞。巴尔，卡里巴尔。马辛苦马辛。我到阿春，很多建军你们都给呗，南昌个巴尔蒂，同样密度。 你也上不了肯定是当呢，没心大个天天有嘛事。让唐小华给开买笔呢，阿春了巴尔蒂肯定是啥回事？让阿昌不休息，我拿了马袋学人家，阿春拿了累腰了呗。让给巴尔蒂，阿春了歇着休呗。嗯，昌不休息。
4: 我啥还是姓徐，让给还是姓为明年羡慕死。
2: 答对。小花，我你媳妇看了看咱们中药去，也让个西个觉悟药，结婚些年的这嘛事。
4: 那团队是不是就不应吧？让给新个月呗。弟弟俺做就送去个作业给生女陪妹的。俺舅母阿哥应该年个钱不多。昨年了嘛，咱把阿春拖回去，女年阿哥嘛都要嘛是。一年让给团队退了，过忙节。看出你们多，俺结婚写个要求。小花。
2: 让给你做个决心，积极你以前，苍茫俺写落去。你看得清吗？是，用得。钟爷，让给俺写个玉米，你过去你做玉米多，得了你阿拉说话去。中午，唐小花，他能让给俺结婚写个要求是吧？你上了，他就会给天气吃个，让他阿春了，要你阿哥吐药了呗。俺连接不得，结婚嘛说啊。
0: 내기다.
3: 왜?
0: 나.
3: 더기 내제 셰드. 넘주로 돈아 셰비. 계속 셰유 잡으면 더.
0: 공개 순진춘계 제규 매배미다 조어체마 송송괴. 디 오네지. 강희선의 범위성류디 제규 매배미마시. 순진춘계 중무총총지.
3: 최성아. 이지도 드셔야 하리나.
0: 아. 영아스네 최빈국 군도대 도시 친부 유배 나오죠.
3: 제가 공지를 뭐 쉬고 가지.
0: 네, 국민당의 유매 전부 도부된 제를 심도 제요 삼아죠.
3: 제가 가라니게 밀밀 들던 제도.
0: 영아. 주대야고도.

0: 아주.
1: 랑아체 레카리오.
0: 바르가 초전 지그베.
1: 가지 바르.
0: 은이크닌 지 파티. 랑게 키네 딘데시리. 이네 은이다. 진주님도 기베 난상 파티. 나샤네 유그베.
1: 바르게 자메.
0: 아골 제브리 주바
1: 랑 뉴시 제아 취디 아차한 뚱구 유베
0: 좀 이렇게 심어 얘랑 치고 아고 레요르베 나 랭겹다 겹세 심어

0: 고멸 가오라 마세담베 담상 저리지 예순진 고개 교수시에 유매 저대식이 지영아 종다 체배 유무지 람노티 터돌라우시 딘데 딘시 마르베 예데나 아사토가 침문로 성기 디 트마샤 주시리 마세 쿵마기 비우기 미고네 선보 페타데 데나 쿵마라 겁다 슈사메로 성기 키시 네스위드 데이나 레고레고 숨게 람사 다든그리 간체 레고레고 숨라 르싱기치야 아유 피게 레로메요 봐 공막에 지도 서지디 잠이 쎄브리 아 예데 준책낭도 사브서유 낭도 망르다유 군이 님도를 쳐드시기 나 이치 강교 카세브 치어리
1: 就在清就让他们打我别的查死是呗我是就在清啊你阿家头就谈的就中意的从我一不起来也得下我那行你等到把你开心从马冷啊死完打完牙去啊<笑>

0: 빨아.
1: 어. 아고 그래도.
0: 아고 난다미도.
1: 알. 쟤는 더비야. 야, 되다. 쟤는 초배래 유배 녀석 그래도.
0: 아하. 어. 디 아고 키시야.
1: 알.
2: 中一八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五
1: 但要是高钱亏阿国了卡不碎的鬼。看着我呢不能替你上心。咱也没不定这跟这人。你让了谢雨的。对你没这么高你也怕了都心灵不是。没定这了卡不定这对我给你个嘛是。老爸下雨呢南瓜吃口口不是。你也澄清了空虚钱呢。那他妈算不过定这钱呢用过面包可最现实主义。
0: 我去注意不了。
1: 用啊

0: 람상 년에 맹갈 깨지 미수지다 저와 처먹죠
1: 레스 주잖아
2: 야 자신
3: 가오창 장게 된게 집에 뒤스 심수 미과요
0: 자신 오늘 로 판고 채송 아 아고는 순세지도 형제 마치베 마세 안주래 되미나 매주 다샤 년년묘를 시나 아고는 년에 첩치 포샤
2: 처음에 믿겠지 나게 아고를 가져 봐
0: 많이 가요 마치야 네가 가르쳐 그래 네가 가르쳐도 그래 조금 이제 년에 포샤 아 안주 다수 채사 아고 년내면 갈 계제 닥제치 당고디 상외 직심시 니부디 계세 아고는 나서유나 안주 면주치리 세상 뒤주디 링라 나표베 미수직다 저와시 쇼마시
3: 야게 미 우토르 모치와 람사 아고 레우
0: 뜨저 자친
2: 대태원에
0: 제마도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각봐. 너 취약스대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팅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당도 피타. 칭비당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나 취취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고비 탕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니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리인티규 니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방가라그위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点 니가르니 듀럽사비에 윤종 서버이 윤종 서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개비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삼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몽시 등도 주바타 사드 겐강 부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겜미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준 제주로 숭능 겜미 변종 사비에 탄삼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윤규 조드 호타 체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 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베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베드 호타 체규이

0: 감도 정리야. 앞에 샤머 스케차 잡고 줄사.
1: 어, 제가 락시 침수리서
0: 맞아요. 샤머 만져 줄사. 데이터다 디피샤.
1: 아, 네.
0: 쉬원에 가라니 뒤진다 드리려야 그냥 영어 좀 말해.
1: 어, 그래야지.

0: kenang yin di ba la de ngu zu zong ren be mu mu ren ne xu xia de gun zi ba
1: o zhe
2: ཁྱི ཕྱད མམ
1: ཁྱི ཕྱད མམ
2: ཁོང་ནེ་རེ་གི་ཁོང་ཅེ་དང་དེ་ཚོ་ཁང་ལ་ཡིན་གི་མིན་ཅིག་དེ་ཁོ་དེ་དེ་ཤོམ་དེ་གི་ཏ་ཁེ་ཅེ་དེ་ཅིག་ཤིར་ཤེན་ན་ཏ་ཤ་ཤེན་དང་མེན་རོ་བ་ཤ་དེ་ལ་ཏ་དེ་ཅིག་ལ་ཏ་ན་མེན་རོ་པེ་མ་ན་ལོ་ཆ་ཅན་ནིན་ཅུ་ཨོ་རི་ཤ་ཅན་ནིན་ཅུ་རི་ཤ་ཁེ་ཅེ་ཡོ་ནི་ཅིག་ཨོ་ལ་ཅིམ་ཇ་མེན་རོ་ཨོ་ཅིག་ཡེ་གི་སོ
1: 다 너무 아자라고 다 계제다야라고
0: 이래서
1: 다 단다지 지자고래야 치도 다 근데 걸어 이제 선분들 이렇게 리제든지 다르래
2: 지금
1: 근데 방지 어 리제다야 너무 안에 다 나고 이제 좀 걸어 다
0: 대야리야 겹제 가르 가르 거이나
1: 다디 겹제 차자기는 너무 차자기는 다 루 데바다 세트기 늘게 배 야신디기 좀 단디기 전에는 부터 신이야 자세니 오래 세디
0: 아 최
1: 세디 자세니
2: 지게 겸
0: 染色
1: 어 어디 자세디니 또 님이 디즈니 대신에 죽자지 신은 된 부터니 다 계전 자사기나 다디
0: 지게 전
1: 세 계전이 자사는 전하기 계지
0: 아
1: 거기 자가 계전 계전 나가니 근데 교체는 좀
0: 레스
1: 넘부터 소치니 대신에 좀 생겨
2: Kira
0: 다 기랑가 단데 샤먼디 스바 락츠 카르 카르 고레 다 락츠스는 지게 전 공주 있어 말래
1: 제 단디 락츠 진은 다 나가 가시라 거예
0: 응 가지 가지 거이나
1: 디 빼자전 사고 디 나로게 빼치 거래 아
2: 내 지게 게뭐 모시
1: 어 니 나로게 디 빼치 카가 지체 다 디 샤무 티 디게 빼치 거래 아 자고 다 상제 시험 말에 다 디 체조 차디래야지 라디다 티디
0: 뭐디기
1: 빼치지 다 자디야 쓴 사네 야 갈마 요체 샤바르치
0: 야 가고 샤바르
2: 모치디
1: 오 이제지 마 요체 또 고서 또 스팅 걸어
0: 큰 구부도 걸고 없지
2: 이기나 저 총가지고 맞아 야 차도 가려 지게 겸의 신상 다
0: 신샤
2: 신샤스 말 다 총가 니 조디 주고를 야 넘 총가지고 이나
1: Tā ngōntu kē, tā chī 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zhām

0: tiring anzu lo yeba dru l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dro
1: te shabsha ji wade jik tsuyadosh dago nani yongde
2: te wo shushtu wala
1: nase
2: yang wo shushtu
1: chenu lemba di tiku dwe
2: ta di hao ma shu wala
1: di lo yeba dru lam ani kira liya pi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사실은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사 하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비 넣고 팁을 매다 고나 고유코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7: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셉슈 디네 시인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 낭초
6: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면 나츠주시시
7: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 미베 토니 꾸니기 너콩상토 원튼기 릉규

다와탕 고방 교수 니에브니 오윤 크리티 수준치 샤와 소사 신경식 임바탕 니모콘츠 따박가르페 낙습도 샤와 소중 지기 요지 낙습기 자레 등 샤무 토쇼로 뒤 다와치 다도 따박가르페 바바츠이도 시규 태야 콘츠 균된치 레가식시 따박가르페 바베 녀르크 차라 충중 망부식 소초위 따박가르페 탄제베 소제키 창자 치슈 꼬르주나 오윤케리기 규제케바 장샤오리지 장샤오리기 파자포규창마 게자칸사르케베 따박가르페 바베 소제레 푸두충웨 소제바 창마샤다시 따박가르페 순슈 체체시 신바 메베 금시메디바 바베 곡슈투 로니바 나포르 춘조와타 로스 숨바르

지기 추차는 법에나 담자 서바니 라량 담세 띵니 누구 부시 추가 제부터 뒤네 난담치 링제식도 좁디 낭가탕 충중소 자지 속자초 제베 김시식 준기규 로다르티가 네부 람쇼르키 차보게 귀케웨 디루 차보수 밖에 덥차 가장 티니 돌하스기 여진 대종근 덥차 지동 모르키 나자치 하시 계독기 뱀 바로에 난담 링겐치 담라 수슈 라라지 진지 유지 슈르균 제바 메비 끈추 장부 담자라 제미기 수슈시 진투바 중라 오알 군의 담라니 종교 남해 남기 대면 남발리 슈지 정규타 초규기 배조령 신기 깨칸 말라시 인베 민러 이시엔 남의 큐 담보시에서 태양 마오리 길이 상부디니 다시안 리네 눕초수 교용디 무다 맹연베 홀룸비아 자다양베 코안에 쇼른주디 테니 람노 테바신도 파르교 수교 고래 듄토 육배나 갸르교기 추균 링부식 초비유 마오리 길이 장배 추균기 구구니 추슈 파르기 대게링 제라 동미 숨겨 죽을래미 왠경 대갸교기 슈균 효용 동체 동미 동타라신기유 정수태 소개지 된도 갸기쪽의 장부와 퍼두출두기 장부시에비 된유진 종교 팅르 존바보 라오서이 나무와기 정수탕부시에비 천년수유 마오지길리 장부의 구쿠니 다싱알링지균의 퇴용시 열두급수 샬루 추구기 툴루네모 디규두당 철준다와 숨시 잠시 참미도 법지 리수코니 육주창미 되네 리샴토 교용기 타르자당토 추제망부 뒤비 장부시 처지유디 테나 마오리 길리 장부 추비 장부 솜동 하타 Tsiu ngabja tha tsui yuebe. Tishu nunzinki shurgyun thale, zataan dingi chami jenshi tu junjin yue la. Tingdar ngowe chami thani chujun kiwe tsui imata. Yoshongki chami khani, jetu jamde bangshong yangbo thayi. Tedingdu nulu tha, sobyo zhe urki zebar jen yue. Teta nunzin cheya, tasu zawasi dupe, yigar onwe, 한계 무식 다르도나 슈다르 협배 추균검어 테니 뉴주 경겐키 노슈더브 인식 파르교 소교기 출남징베 자나 표숨 좀 제기 추구타 욕부만 보초라 초모타 서신이 락당 봉제기니 참게 신서식경 춥지 티니 파르기 투제리리시 세소 담세 대외 니둠식도 교기유 미기 통답 제외 최참문이 최최외 경을 파르토 디규토 초외 제도 뺀 바로외 자당기 기카 말라지 준지유라 티신 추워도 순수기 축배 직된 시행식양 여진

테나 큐티갈 총총기 댄자니 신도 마부여디 와무타 차라서 추유 자외뉴질레 댄고 체체 총총추 큐조딩네 카데적베 닝도식 추비 주슈기 섬지 이내의 립듀 총총식이 칭아 큐조 쏟아지기 엽시 탄다점리토도 총총 치숨타 여지 녀도 중이로 차디니 점리정 중송급기 난제치 자동조개 차체 민규 최소 주의없이 뎅카르 추난키 로냐소기 뉴체 접소체니 군대기교 최신 예배나 류시자고시 처지 초기 지시양 대다르인데 대다라야 추난기 추주 뒤에 싸워 계신유 담르탕 세위난기 갱외기 디카르 소신 시비에 충주초 세리타다 코디운치기유 충주초 3705년 세리 추도치기 정류 돕친식도 차고체네 차라니외 내부 대전도 彻底安撒了自己。

남다 체장통 좋기 청루 우르도 당외나 자단 친구 디니깡 군기 좀 군기 좀 나니웨 무시니 군헤라 체신유라 저도 남니 세포 교기유 튜티 급수 충주 초 세리 망불하미 충주 초 교수 체니 후슈 남도 체긴 여지 콘세 포르교 지규 남다 레와르둥미 니츠 솜돈 잠스기 여베 유럽탕 이시에 루규도 근거 제시 여지 상류 지거 속도 나리아 청슈 디 남도 체규 기여 가이세나 충주기 내부차사 지찰 내 직장인데 루규토도 콘조니 튜닥제기 삽순식도 지신 여부세 변나 세균토 튜지진 주로 선제도 고등바 강자 쇼르시 고제바 충중 혼의 프로 고고바 찰시 무장판나 정유 사카르 부시 셰수유라 팀이 종근너 수 충중의 티이 계외 부수유디 테니 종과 추 퍼유타 파만 변치를 장비 제심 존재시 경제 충중의 체제니 로니 슈잠 신시 세소 체크 잡니 네버 세시유 시가 점리 윤초군기 총중 치숨하 난기 숨자 직잡니 차르쟁아 콜롬비아르토 로기 여디 디카르 콘츠 닌체군도 전신비 퍼시 주무디 여베시

사탕 토도 추락 킹시 정주탕 츠위인 잠고수 양웬 담제 킹바나 투민키 자당근 담제 킥함 말아치 투비라 중어수 거큐 제제웅기 낭베 제사르투 르시 예베 디니 투제소 리기속자기 신캄식시 콜롬비아 자탄 양부탕 아르헨티나기 판부스이 자탄 중국 신장기 나글라티 자탄 나소 실링고리 자탄 제르 잠니토기 자탄 침부시 셰베 체녜유 디카르니 냠지기 그 로스 세리 링예 전주기 경외라외 송교차제 처미지기나 디카르니 에시에 창샤니 오스트레일리아 파르 내부 진행기 투제 송급차기 처미지경인데 내디니 홀른세우타 대니고르키 담사지 홀른세우이 시야균러 동민유주니 도라신비 테니 종교 치우초바디 낭소토강기 치우치슈티이 낭소给的团土加速的部位秋西北团一霍伦秋尼中国城域的月北且感谢其为超越人心体能是一段北在当行人可以的给罗列恰巴朋友了好民松的你也就三里心机民康达天秀请着点那样霍伦比尔出海你就我机场的团结民 태양, 달란 오름을 짜다니 모자르 치외 능주 태양강 내태를 주루유 샤바펌 마을 급수 수주양 달란 오름을 짱부니 중우 계급 예비 예참 짱부 에알 군나 짱부이나 쇼르친니 타르자소 에호 체계 난토 균주기유 원장 태바등급 달란 오름을 짱부 쇼르균 체디 호른 세우이 쇼르균 치르규그 매진 감세 난콩기 치우식도 체기 요구 대상 매배 추문 보 체기 훌륜 치우이 링텐 치우 피해치와 타 시계 치우의 치우점기 담라 주보시 치우워기 장애나 마보르 교루에나 훌륜 치우이 듄투이 레바타 앙가르타 총주나 냠종 앙니 내부 전도 제지치기 다시 잠기 제수 퇴자 티출락 잠시기 정리 소용 챙겐기 내티네 카체디 어쩔 군기와 풀주기 지가 퇴제티다 라리앙 호조니 홀은 수윤 잠투 부르용니 네딜 지르바 기비시기 돔지 제발신나 디카르 초대 진겐키 덥차리 켠돔베 니게 십주하 예베 디게용 덥차기 나자치 하삼 신기 예지 대나 예컵기 존의 송급 덥차리 出去理解约了。铁车的蒙塔经理，是自动中的车也不行。

대저기 따그 가장 가저 여봐 문진치기요. 대나 콘저 최난 그냥모 주송 자원의 책임이. 개함 재미 닥장기. 소장 팔아 내부 챙겐 기득 차소. 표좀 속배 세리 코든 지기 여배. 내티니 덥차기 내초직도 교수. 제동국계 급주급실로 홀은 소위 담래 개허진배 정주 송교 회탕 치소 계급기 따우라 계급진배 정주 송교크 티시 우르수 따우아르세게 계급경의 송교크제 냠제토 따우와 송교크티 수부터 계급 송기 냠슈나 송급 제배 왕기 홀은 초딩이 중교롱아로에 표숨 제소수 종예이 차지기나 제니 남바사르장시도 윤도 중요해지

로코모르 사소니라 따도 챙겠니 리큐시 김태다 뉴스 제배 고장 야당 숨출하기 시어주태이 미츠 뉴스 제배 고주트니 용샤니 미세 치슈식디 콘조니 치장 당미 소와 기기 요진 로직이 되죄 배치와 시어주트 낙셉도세 리수기유 CR 투지니분이 샤와츠 기베기 투지인베 에윈키리 최신에 출 공개 여부타 신뢰난도 주네 소차치기유

샤웨 차그라티규 레라티규데 중국 매슈 난토 샤웨 차그라라 멘츠린단 토부여바 문지치기 미싱키 폭로도 추르베 토에 샤웨 루토키 부다 메버스 닝구 심베투 다와 이 샤완남 싱레낭도 공디 센잠탕 찬이 요조르체네 최바디아 메베 샤와 세뉴 시키유 샤와 최응외네 겨 산두 치슈디니 차여베 뻐그리티 인시 샤와이 닌다르 세리트 차권부 여베 의원 키리워트 사게 둥게 제그 중매야 샤와 초 차디디 여보시 어글루예 의원 키 김자 메릉오리 샤와르 장기 지주시 제경 지기유라 Shajutsuyang, Khonzu Pamar Tsishin Yubshin. Londe Ninzen Tumi Nyamshi Wadu. Khonzu Ni, Da Xing'an Li Rigui Ki, Ngozar Ngomsu Chokshue Tir, Kyurshin Yub. Shawe Kyakur Techimbe, Tirge Dengi Lakhda Gyejo Chengen Ki Yishu Gendu. Gashue Chebe Lakhda Namne, Ungi Yodi, Tene Chukutsu, Yishu Tuzhin Gapdi, Gadi Ritun Tiri. Wengya, Kole Changmen Changarchiwe Sagui Ki, Tsuwa Ngui Na. Duesu Chebe Xiawei Guchang, Chingapjala Yubtang. Mangchiwa Ni, Yorubtang, Minli Changma, Ishiya Sosu Chodu Chiki Yueji. Changne Mugyu Kui Jinjamdu Yula. Zhonggui Da Xing'an Lintu Chodu Chinggen Ki, Yungsha Namni. Kole Sipa Ma Shui Tang. Tōjō kūtāng tāni shū yīnbē, rīgyū jīg yīnbē. Khonzōr, kāngdū shī jīgār rō chokbē, kūryū shīg yō. Tā shīngā līng kī, rīsū kāngsār, cēng zīn yōlō kī.

0: 계란소 냠 이스이도 없지 주네. 다들부터 팬더만 되면 가리나. 내 주디 권다지 생기 없지 되었어. 아디스 규베 람사무 이 카시 지지지. 저지 체드 주가 구쇼. 덥주 니에 삼동세. 쟤는 계란스게 계단지 가져오래. 계란스 여전히야. 순샤와이 수신기 인구인배 구체니 수신을 가다 최체 수신기 뒤네 토근에 총불슬러 수신기 방할 슈미토네 보무디다 안념도 총불슬러 가다 니에시에피신 락다시
1: 랑 계제 창구시에는 가르치기도 아 퉁외다 뒤는 용도왜 니에 인구인교지가 토근에 총불슬러 가르치기래 아 미수 니에시에는 창스겜니에리 퇴다지 치리키안에 밀동컨제스 땡우래 마세 원들이 생기 방구 상모 맵 속어야 돼.
0: 아, 지 수수. 된다 디디엔 안냠 요시. 장치도 시모. 자. 장강아 이시시로. 녀강요. 무디게 라톱지. 샤이니에 쇼러. 중국 친구들 제 포초미.
2: 장심난. 무응은 니니지레 개치시베. 도서드. 녀라 자원의 규미도.
0: 갸시아 동시에는 옛노 주지. 이내순샤에 나라니 드링 내부들 캐라 가리메 시그베 디유딘다 저와 보자 묘마시 나라니 바로 내든 없이 로망고 되게나라 대제도 타제도 생각하지 뉴베
2: 니들 이제 수치도지 장제도다 지방은 니 김사 대제도 말이베
0: 나 그 무슨 의미에 그 신고 좀 봐 아자자 니랑 그 신고시 이내랑 그 나와 등 마시 마세랑게가 그무세는 수고핑글 씨시 이내장게 나 그무세는 교구유매다 경매는 구유매 장게 나와더고 마시 니삼등두 띵아라니 저외 토기 문줄샤 지릉아라니 사랑수 없이 도구이치도 나대 대고 기니 니에 북삼디 맵차 없이 장게 칸에 시두디 니에치도 있으시 니치 장게 댕기 셉시 구이두 장게 댕기 셉시 타는 상황 탐의 교주디 장게 댕기 셉시 나 직제너 장소의 추기 주부자면 이기시 기지되게 예세나 로무고 두리지 냐위 나래 노줄 띠인지 카이 앞점에 나 노주요시 아니 잼시 이능은 이 바르기 지도디 북도 보니에 샤주고자 마시 유디는 예부코 없이 나튼도 노주샤디미도 예야랑지 포교지 개마키나 요야미도
2: 아자조로
0: 수고장실라

0: 알아 쓰지도.
1: 지게 왜라? 계란 씨라데 니비 유비나 니셰지라. 지여라 계란 씨 갈게 같은 비.
2: 레지.
0: 라그스 무삼 코레 야스.
2: 지게 왜라? 레스 두고 마스나죠. 레스.
0: 좀래 자신 없어 자. 그거 막고 요시. 니에데는 피다 민무초 니에 손자. 제마란다. 냠내자. 저와이.
2: 도체나
1: 지게 왜라? 교이.
2: 레스.

0: 소수 김래 군세 부지 세가 주냐 요르베아 진짜 신경 좀 하마르베 신비 신경 좀 해마래야 더비아니 이선다 좀 뒤스비 오늘 전다디 요브쇼시 야메나 단다 주고야
1: 얘 부스 세바 뇽르 진짜 요브 과 신그래
2: 치조
3: 아차 둘리
0: 아지 둘리 둘리 니엘 신모 잡다 산엘 뒤다
1: 니엘 알셰 오피터 탑시 가르다비 이네 이치 네로르 치보다 부세 삼세우 야메나 로체스 님버 창스 경 요요바 보고 요베 레그치드 총구시고 야메나 부스세다
0: 소소 니 셰단 님부도 마사마 르게야 요베 부스 장마 아차 소라게 비비시 니 카젠보다 르게야 요베 부세 와세가 좀시 아 나레나 부세 키나조나 게비 타마데 아차 소라 툴 범이도 야멘 도스니 니 콜라 바르니 공세 가방자 제니 코라 셰바 균추니 쇼와드 주이
1: 니 암라 치게르테스 부스세야디 나레 겐키기 셰비다
2: ཉེ དེ ན ལེ དེ ང ཅི དེ ན སིན པི ཉེ ལི ཏུབ ཐུབ ཨ
1: རང གེ ཤེ ཐུབ དུ བེ
2: ང མི ལ གོབ དང ཡལ ཁེབ ཤི ར ཡུ གོབ དང སི ཆེ ཇུ མར བེ ཉེ ཡོ བ ཨ
0: ཤ ཁལི ད ཁལི ད
1: རང གེ ཉེ ལོར ཆེ བེ ཕུ སི ཆེ ཐུབ ཡིན ན ཉེ ཆབ ཤུན ཅེ མ དེ ཚོ ཆབ རང ཆེ ཇུ
2: ཝ ནེ ཨ
0: ཨ ཟི ཇུ ལི དེ ཡོ གོ ལ ཏ དེ རང ཐ ཆེ ཇུ བ ཤི ཐམ དེ ཁ ཅེ ཆུ སོ
2: 팅은 냠냠뇨미 이내 타다 냠냠뇨 유산당 다요 말이 이치치다 치저 야주아 저피다 야치
0: 왜 상가 가야스모 녀야 켈리 좀 주고 뱀이 저저부디 예심 부송자 모두 주도 지우시
1: 칭피 줘
4: 요
0: 왜 클리다 클리
1: 장게 영체 좀
0: 칭피 여자 줘
2: 영아 녀신
0: 왜 줄리 줄리 되다 되다 야
3: 쟤는 돈도 빠르게 여고르베
0: 빠르게 하게 부레 야고제 라무도 도움을 준 거야 빠르게 오메 왜 구다 구다 장게 지휘를 가봐시겠지 빠르게 하시겠지 가줄러
3: 마리 저 가르다 저 소신 유도 내냠래
0: 어 지스 지스 니엘을 구시 장교시 조리 장게 대비너 지휘 그제도
2: 지휘 숙제 야고도라 레베 장구도 남발라더 셰모워체 게자치스르셰슨기
0: 제너로셰나라 녜랑 그제치도
2: 저랑게 나 야우시라치기 케시 저라메나 나가스네 레그제 사비유
0: 녜 그제스데니 조리자 진소녜 미드시아 이네 진주고 소베 육마르다 칼니 뭐치부시
2: 카르도 쪼탐라 코모중아
0: 제는 아 이지지 고고르베
2: 마코는 약수르버 말레야가 심내비유 공싱아 구지 제베량 참 호다바다 제치기유
0: 지스지스 니엘레가 고르시메 니엄들이 제기 버시 대비 자다 시외저와 도스터두 야호차샤 사무 공시 미송자 거브르 좀좀 시에나 야고미도가
2: 디 카르시기요레
0: 어 니시다 계스메 시다 가게스메 계속 얘기를 소화하라. 네 대주 직매. 네에서는 어... 거브리... 가니사 아부딘지 원시비니 딩원에 야구시라 요시. 장가제나.
2: 영아.
0: 네 시에부터게 인지쌤나 쇼라. 레시가 교. 우리 부지세야 돼. 강요지라.
2: 요요요. 네 친구.
0: 영아.
2: 저 돼. 아.
0: 갈래 가수.
3: 저 피터. 지게 류베 레로게 시야러. 민나. 누게 먹던 년도배 철수 속줄러 철수가 치샤
0: 아니 철도 제가 침부쌈이 부시 예자디 대세지 멋있는 디모라 치다시 장게 혼조 야오제 중 니주 가루네 안 레치슬러
3: 영아
0: 철도 제가 좋아하지

0: 다가르샤 너미
1: 처음에 가르샤도 나 교가슈다
0: 여 대근제스테네 중록을 넘겼어 잡혔는데
1: 지게네 요업디스 고갑디저스니 수술인 당군 탑시그리
2: 감사 근데슈교 대제스나데
0: 나저 이선다 카체셰사 루소이
2: 구셔솔라 감사 아닌데 페다

0: 미나. 미나. 미나. 미나. 미나. 미나.
1: 고쳤어라.
0: 인다 인다 바르케셔도 바르케셔도.
1: 그랑 면주 주스.
0: 니 쇼샤.
1: 그저도 올라.
0: 야. 장게 니게 바쁘니 담리. 이내 니 쓰고 나네 치부도 300수를 차샤. 가리나.
1: 디코나 주 니 주도디. 미세시를 샤 공부 있게리. 디링 면주 차스. 지면 면주 니 니무 주지를 기랑 저와 쉬쇼. 계속 기랑 뒤쇠 다다마 대비나. 니무 지 응은으로 나 세워나 쇼.
0: 제일 잘 세가 용쳐.
1: 마디브 가르도네 뒤돌 좋아나 쇼.
0: 야시.

0: Ore, urdu so ge wajwa. Nga tirin to gan dei.
1: Yong a.
0: Suiba.
2: Susu. Nga ra meju ge chu me ta ga yong bi.
0: Mone inda. Jo chobra shtu. Midi 니국신규엽자 간다 항상 열어주더라
2: 니국신규
0: 어
2: 디야오마시 녀랑시오 사왕세야디 수수송비너 대자 사슈르다
0: 칭비에 조스강 세샤디가 제용아
1: 난다 무고
2: 샤흐바르니바
0: 마주관치 부딩 다우유
2: 부딩러 바르갸 지슌두 메바
0: 녀칠 마튼 타르바 녀나라 님 숨데즈유다
2: 님 숨데즈유 어제 녀 세구쇼 디저 용마르다
0: 마용 가로래. 예랄 씨요. 부디가 로스디 카리네 하쿠지. 카덴 실네 채우죠 봐. 랑게 니니네 나 캐레 좀 와. 예 타세네 마게야.
2: 예 셰바뇨. 상잉보다 독재 지역이 구지 제사 없이 잉보다 독재 지역 용다 쉬셔 쓰고도 봐. 고조 도지 쉬우시.
0: 니엘 니니 스티스다 원들레 센제비게. 다야 니 스티스 잉보다 독재 채우르 봐. 랑이 니 같이 님 봐. 제일 제지 삼 랑그레 삼 주게. 예랄 씨요. 나 그 말에 좀매.
2: 아, 상다 잉버 독재의 제와 희르다. 소소. 수이바. 수이바. 야, 저.
3: 소시. 이 신의 라니즈. 저게 나 지시 기브로. 네 상대가 지.
0: 정원에 나 코지 녀부딘 저 말아 봐.
3: 네 저 세베 노주기 숨겨비 바시나. 정이 순샤아. 고소 소신기 잉버 녀무시도 주유. 차와규네 겨겨드 비유베 티니 구쇼 수시랑 긴기이 르니기 체니라 뉴즈 첩지 수지 외수 타니치 게미 탄도 구쇼 수시라기 뷰젠토 티니 티니 녀저 쳔바타 망초르 응니 파기 저와세드 시규 저와드니 르니기 데다 맵수베 세드 등교
2: 왜
0: 잉부 마르다
3: 가리
2: 지샤 지샤 지샤 아니다 디 소소 샤니엘 불교 신예 다 주세요 야, 계지 마시.
3: 라파도가. 네가 쓰래.
2: 왜? 샘슨라, 샘슨라. 계란 도심 냄나다. 네가 가는 거 주시고 이. 나 소신기 봐 주비. 디공 지자디 네 닥주 제비. 네 등 가르이네. 대가 안 손줘.
3: 네 네 뒤디. 뭐 유네 주셔야디.
2: 뭐 유네 쓰. 가려 뭐 유네 쓰고 그래.
3: 나 녀면 멤베. 뭐 유네 주다. 나 인고 녀면 드제메. 키나즈 공시 가서가 적단 쓰지. 나 다도 유미 되러 꼬야게 참이도.
2: 샘슨라. 네 거도 제비너. 키랑게 리제데 쇼니 수신구야 인베 마체. 수신다 타니르다. 중스데 균도 요마스기.
3: 아시.
2: 동도. 키랑스이다. 수신을 녀부는 싫고 사다리 군의 대피 여유디데 나야. 다오는 게 어제베 디니모 아르간치 키랑스 봐. 도스터디 경란쇼교 임자
3: 경란쇼교 내가 좀 마시다 가리 경란쇼교
2: 레슬레슨 갈 게만하다 말 게만하다 니즈디 니에 다 주시죠 교수와
3: 가진아 기수인바
4: 샘슨아 깜짝이야 수신대세 수신강신이 수신대
3: 마리
0: 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
2: 오웨 바르마 예다체
0: 야멘 두스치 난소 추드이 이기샤도 영도와 비공네 스사사사비 야게 셰비니 제투무도 이네 된다지 니랑 켈리쳐 니 민고에 왜 바르카시스티오 영도에 루이 삼성아 기부동아 쩌다
2: 영아 니 구지시죠 민고에 왜 바르 민고에 왜 바르사 我不是去，让他们听着。这老爷子在这下，我可真丢人。喂，马杜达，高拉大爷，别提这小事。三姐，我的这里有牛面罩。苏苏，等大爷他去修，让老爹不去，娘子给不起。哎呀，说，娘他去修，老爹不去，难打不过。
0: 我让个撒气的很正式，你不了。

0: 내 직대네 갑대 왜 개원 수르시도 와. 드린이 하지 중어시시. 전다시라도 컵니 숨수제 니 기분 앞에 나서 니부대 차시라 친스. 고급초나 니랑 어제 체죠. 랑비미 나서 니부대 죄고리. 대회 항상야 지러 더도 니고 신기. 당토니 밀 고거든 걸 삼치. 이내 탐대 원양 아니 국정화. 니 계시다 너무 맵쇼.
1: 你说别去追逐起来别个谁各地区苏醒个老年车在追个就是作为路线门口打你苏醒个你不做他

0: 다시르 조종기 태도연 카바르 렘베 투즈니 닌다르기 쇼베 추즈 고반네 공메 추즈 고바 파르인 땅 중앙타 기시지급 강기 랑자타 다시르 조종기 개뉴 시송 중앙 경감 고려 송접 다시르 조종기 존에 토 표현 유종기 경감 고려 송접 탄 제외 이비 슈자르타 카바르소 균네 태도연 지리 다그 지균 이바타 다그 지공 수마도베 이비 슈자르기 태도연 내도연 카 딤빕 따라 산에기 다그 타주 제규로 대구의 제규시
1: Lick

0: 야
1: 여주
0: 클리동 씨 가영아
1: 응 당민도
0: 장게 어우창라 수협 텐조 제도나 수야 텐조 다시 부르베
1: 응 콩르자 저스이조니 공주 하루임에 키스팅예이
0: 장 제도나 수업 콩르주메베
1: 수는 화용구시 아니 이나 뺏사없이 니알 제도나 수업이네 수는 다가시 제도나 수요스무시이
2: 今天阿家成意做这么算账，阿家上图嘛哩？今天那兄弟忙活啥日子啊？难不成阿家给好姑妈是？没事呢，你也言笑了，从中就得把规矩写下来，并且当当有干嘛是？
3: 我们先去查下。你们都明白这个钱币，去找小河沿花市去吗？

0: 이 랑자 소용지 질락이 갈락이 가요 증초 대리 말이야
1: 어 뭐란 티샤 레그 차와 차부체 섭섭 마셔 봐 칼라이 츠리 당시야 제자 녀선 봐 뭐란 초 용모 쇼지 증초 님도 칠을 흘려제 참자시가 담비
0: 마시 미케 잼도
1: 미케 민도
0: 그 졸라 당도
2: 오천라 칼라 츠리 당바 도테마나 돔능에 사브뉴 레스 셀라주다

0: 光木松屋了，你也成了了，送去我谢东木松。让哥听不进些啥说。既然达成了，随意你。今晚你大多要我谢酒。大多谢东不给。谢东吧。
1: 하고 분야를 지내줘. 진부대면도. 저리 조금 차비했어, 시도. 정진주, 최대 마시오. 제가 고기야디 당도시라 했다. 정도야 중도네. 네 고기야 다야 갑시다 어리. 두준에 라게 말할 두주스이 망스디. 네 신제 소엽다. 샤망스디 우리. 네 규망스디 우리. 신다 디교 말이 신수해.
0: 문에 잤으면 두.
1: 란다도 미주에서 시도야.
0: 미주에서 시기.
1: 부모 당도 능 두게.
2: 능민 두.
1: 능두에 다시는 능두에
2: 그랑 시에 다시도
1: 말다 샤유자 나다메 하고기 진주 니라로 강식메 와 정려를 닌지기 뭐라 중준에 미르다도 시작하부요리 수소 강에 가대체니 미르 누구통 통도 혀마리 제다라게 뭐라다도 역지야
0: 시스
1: 다른 게 시에 버려도 랑가 생각 니 봐
0: 니스
1: 영화 전수수 네버 쉬다
0: 가로리
1: 부대리 들려
2: 로
1: 네 자라 내가 지 먹어 계속 이 밥 먹이 소화 치다 랑고시 마도시

0: 니랑 사가나 데 먹었을 럽인 거. 같이 가요 봐.
1: 탄탈롱나 대위에.
0: 맛은 내 롱시샤.
1: 쟤는 나 혐오주야 가리네.
0: 니에덴장게 투주 촐라든기. 쟤한테만 오신디. 나를 럽트 튼저 급다 잡으시 턴슈. 푹섬 띵부시라도 이내 랑사가 날리베 지일어 내가 근데 제봐
1: 랑을 쇼하치기
0: 내 랑을 가서 내가 니 직수 마저 시에비 뭐 랑사가 나 냐야디 대세 야구시라 디네 민마 야구제 장 토는 삼추 랑게 그도 이내 기간 된구 유스그도 기간 가봐유
1: 이 좀 냠도.
0: 장결 학삼 수미게 코니 야고시 중요 유배.
1: 네. 문에 학삼 좀 배자.
0: 랜스스 푸삼레 학삼 남다 지민도. 디토네 란탄데 부근 나와체 겐세 메베다지. 카네시에 모도라다 지요마지.
1: 나 괜찮음 레이. 니가 자주 치셔.
0: 나 자주 치고야 요마지. 수수수수 자주 치.
1: 자. 나게 좀 쉬자. 야스이. 디토네. 나게 맞습니다. 휘베다리. 가비다. 키나게가 문에 기르냐 도메벨.
2: 라자마세. 미스요네 니 기르냐 도미도.
1: 니 키나게가 따뜻히 나러지. 간단히 합의시고 양이 가리우네 말에 괜히죠.

0: 마리, 아님도 마장 탱가실 기브로 지시.
1: 영아, 뭐든 잘했어.
0: 또 생긴다.
1: 영아.
2: 나 동의다.
1: 걔라.
2: 머리. 얘랑 시야주. 저 장아 생각만 해와. 제조 장애가 안 되부리.
1: 가린.
2: 나 전다 계신 분 죽어 죽어.
1: 레스. 어째 걔라. 걔라 피고.

0: jian na lo ge da tong zai ge da bi ge wang zhe meng gu you de ding zuo qun xue ya de xi du ha ba du tong ya mang xue ji bian de tan de ge hai ge bian de lao nian xin huang ban bian xin si shi jian ge lo wang zhe ni you de yin na ne huang ban si si di bi ge ji da zuo ge na si ni xue de ge ge ju de jian ge lo yu da jian si de ge ran zu ba jia su ji le 공부신다 그래. 근데 이제 잠바 되게네 착시 도부지니 서군에 요나 로레레 튀지스 제일 딱잖아요. 개침 버렸어.
1: 레스가. 딱 걔라 콜라 걔라 걔라 소문나시 착시 도부다 진이 서구기 내윤 요 내봐야 미 나스티 보야. 디 굉장히 나디 딘데 이나게라.
0: 다 딘데지. 단다디 말한주 땀 믹스업스 좀아 안주 미 엄제 요먼 구치그래 미 겨블하고 믹스업스 그러다 가서 엔디스 봐 디 엄지 균들 안에 내가 가서 로 축수 요소나 로치로 뉴쇼 팀치 미 겨블로 잘라 딱세 치스
1: 네
0: 알았어 디자데 계란 빠리 기운 배 알아서 돈 빠리 기운 시스템 포탄 요래 디 같이 제 미 겨블로 잘라 기운 저어서 진이 서고 내스니 디 시와 김자 그래서 나서 대 믹스에 내다 요 말 봐 나제 등 말 아로 오래 개요 말 봐 다 전에 콜라니 김배 아 착자 되게 또 괜찮지 아 착자 안에 파슈드 가라서 미 기불로 돼 여러 와 안데 대치 동안 착자 되네 차자야 손제 답변은 차시하나 착시 토부 인민의 착자 되게 본부 차인 거래 한다 개가 이게 얘나 동만 인화스 봐 다 된다 귤은 거도 돼 네가 되루래 차지 가지라서 네 손에 착자 싸비게 인 거래 안 네가 제 차소나 안에 미 기불로 차 튼 네바 마통고데 다 깨집레 삼산데 쇼르와 하지야 람사민가 피레 하려서 이제 송고동아 마 당고 많이 뛰는다며 타라 야람 파도주 헛도 마통 쳇송고동아 차 차도 헛도 되버 봐 이제 민가 피면 맨주다 나야 요들든 맨주다 자송 것이라래 세상에는 구수기 단다 착세 더부 지니 서군에 차 가보 네가 농원과 나야디 개침 쇼지래
1: 네세게라
2: 권은 시베 당을 한 좀 뉴스디게 간라 퇴부 쉬어지 가려서도 나다 권로야 축조 유차베 다 다다 초원 나로 쟁 배주다나 쇼르와 다 가사 쉬는 시기 로지를 태무지 딱자 나고 하디다 아잔자 간다 쟁 대단인베 다 미드 멍거와 디 인도 잠바 코나 가려서도는 다 대사 세바도 먹고 쉬었으도마 디스디 잠바 딜레 춘지스 나는 야와리 만한테 개가 있기는 시피라서와 쟁 갈래 그래 김저 가려서도 제바직 시사소는 쌤 잉나나 추추 체거직 다가 사고 때문에 와 죽도와 나디 가려서도는 직내 젠르 누그리 니네가나 좀 진보다 되게 누그리 나도 고고체 슈르와 제바스디 데인도 잠바 권의야 팽겨스 제바데 규르구나 쓰는 겨 말이 나디 내 가지 가려서는 권로 중도 잠바 제야고 슈부 젠시 켜는 마고니 미카지 여러와 다 걍르스야도 직차래고 지차가 가셔서 니 살려고 선인데요래. 코나 코노 십주야 여주도 칠 지그지 그는 그래. 다 한다 견고하고 디스 그러봐. 어느새 개가 이렇게 나화사디. 뒤에인데 젠시도 좀 봐. 인지민지 젠시 지그나네 하고도. 코나서 같이 이제 속도 몇시 견나 개랑쇼 그 속도가. 전에도 인지민지 견해 야구하래. 김자 그래서도 리큐에서는 젠꿀에 큰 말이. 아니 젠 디스 기세만 견비 있네. 칠 맞아 또 스캔스러시다. 콜페니 망체가 쓰이도 그냥 쓰이도가 원더셔 디릭 체제 캐나스 그냥까지 쓰이고도는 인지민지 텐데맹가질 폐제 제시 증나네요 우리 아 디마도 단낭다 맹아 미 야고 수주 있게 좀네 매 개불어 자는 나쯤에 진이 쓰고 나쯤에 착세 토 매삼제 그냥 단지 샤나나 아야 쇼 제기 뉴시든데 레행그래 어 원데 인도 균도라네 가라죠 제 뉴스 여비네 뉴스 매비네 제 디소나에 캐치 무슈르
1: 당분에 추마쇼 군에 초라이기
0: 배치
1: 노노케라 딱케라 트링 캐치 하심다 괴네 망부지 오르바
0: 그치시나지도
1: 양 로조
0: 레레레
1: 뭐다 된수 괴변 네발이야 다 나즈 윤교 미다야 타다 구수 난다 민교 네바다 두르비네야 미기 나즈디 꿀라오유베스
0: 다 단데키랑 숨다라레 하다니엘랑 안주 쉬어도 균도 쓰고 당아라즈 착세 토부지니 서우사데게르바 나도 고네 오네시아니 키랑 숨야 내리디게게 홉도 된 디다 미조 메

0: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1: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0: ཡོད
1: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0: གསྲ
1: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ཁྱི ཁྱི ཕྱད མི གསྲ ཡོད རེད dāpchā chōngbō tīndē, jīk tēp rā sōkwa, yōngsī rā bā. Tī yōndu zāmbā bēnā chā shā na dāp tēshū na tēshū tā tānda zāyamā ngā nāndu zāmbā, nyechā tēp rā sōng chē. Nyechā sōng chē rā nāng chū chē nā yā mē ndu. Tā tī nē tānda chā lī gyō nyan rā dōngā chā lē, tēn sō khuam chō khā chī chā lē tāng tē, khā shā gā lē lā chū chē ngō gō chē yā mē kshē nā gu tō mā gyō bā chā lī gyō ngō dōngā, tī yā mē rā. masuri dire chason lamsa menga pheure dine handa ta thesa de yomar ma shi dine al rim ki na na cha ta ngara zu thukse cha ga me de de shu ji shu ra da lo kha se khol di thuklan shu ra de mi l gyo chi ra di che bi na ne bi lamsa menga yung gu ri kim za khara san na zo ma su khur den gre a me ju thung gu ra a dang ma khol che ta dine nyu ne yu na lamsa menga l pheure menga l phe che chu zu ni shu zap shi na la kirang zu ming me lo mi gre kap che su na de sang ra san ye be chi m nang shi che re ta o zu men ro sam yu sha na na a mi ju na go gang pa ko zhe bu shu re pa ko zhe bu gang zi de shu bu ra a ju ma de be de man ji le re xie zang qi gin si ne de hop de de an ke yo ma de le di gen be chuo la zu ne shi ra yo re shu di na ne bu gu lo chun ju bo lu ge de chu de mi ti ge ba xie su nang ju jie xie mi du lam sa men ga dak jia na gu ge di qi gin gen be ga zhe re si mi ge lo cha xiao ya mi ge lo de che gi si ne de ge ji yo re shu ju ga ba gu de ka che ya ge ga ge lo wang tuo si re ne ji ga zhe re si du na du si te be gen ge zhi le ya 게트스야미 겐고주고 말이 호텔제 게줄래 그러와 와이선신 반이자 원래 세상인데 말아서 수고다 이제 저음에 치기는 신기 뉴시대 뉴니시라요레 나한테 딱 한자 도도신 초가나로 멍구지를 습소 나야 다 계속 맞대요 나 최소 뉴시 접시 나로 맹가 천대지를 폐제 맹주나도 개점 수르
0: 레세레세가 레스타체나 타체나 게라 제송고나 스타 넘규게 소에 틀리야 타야 제리야 다 디송치야 틀리야 야
1: 肯定是钱的要回呢。那，但嗯，黄了呀，配餐具去，小学男女预备要男女没，但那边那时候要吧，结婚了。第一段咱把小学男女预备结婚，我那些那年代就需要了，明明九十五六年级嘛的。嗯，工作开始那弄多啊，小学学的七八个的明明学全部学就这里。那是。明年个家伙了吧？但困难就的别的，现在我住的是新开年休。 当俺的偏不许多，是大半路弄多啊。你这些能叫吗？你不还是说呢？嗯，经过一步呢，但你们差不多得给了七落下滑的，咱们家太多，人家民间你我这些的，经过了人家民间经过了。你我这些的，可怕偏来说的，给了王子的一个送给不吃土的。你不给这，没用不用的，给这不来呀，我吃土的。当俺这赔了给这蒙古的这药呀，赔个你们的血清不血就好了吧？那是。那你们谁的太阿弥了，赔的给这不来我了吧？ ཁྱི ཕྱད མམ ཁྱི ཕྱད མམ ཁྱི ཕྱད མམ 같이 가다면 누부여래.
0: 네스.
1: 이번 미 깜부체 마대체나 대표야 명명여래.
0: 네스.
1: 개집이야 왕제나 차숍이야서디 다탄도 전부링가 되어와지. 제가 캡처 주고 쓰지. 근데 근주문 줄로 나는 직내 다 벤저 토메게 욕도 지르 봐. 니버 가래선 딜루네 쇼경 기용 가르요나. 다딩 안 주신 거 말아 봐. 차사 근조문 좀 물로 붙이제 고요면은 균도 민명로는 교요 말이. 또 고요 아 가래선 카지 개가 좀 나이어서 지르 봐. 그냥 오늘 님가 기 뉴도 좀 봐. 매디 마팸 차주 그래. 저거 검 주고 봐.
0: 로. 레세 게라 로도. 다 게라야 트링케스 차와다야 대바 젠주야 인데 조니도 와.
1: 로.
0: 다 딘제 폐주 전에 야오 요르베. 야면나 야카지게 인데 지기도 와. 추 정무 정무 요야. 일이야 추피세도. 다 딘제 전에 근데
1: 진짜. 추 정무 추자 게면나 다 교육체 요 말이. 하고도 추 깔레나네 마 교요녀데.
0: 로.
1: 중변나로도 스나노 쪽으로 봐. 추 교요녀가 두스나 봤다. 디 교육체 요 말이. 아주 사부지 아브레 디디스 차가요. 먼저 비료 금시나 미 나왔다가 아주 추사변나 반지지 제우도와 혼자는 겨 말이. 다젠 주사 인데 주야기 피게 직 튼세셔로 봐. 다 때문에 랑기 베 네버체다 덴부 야고시 연나다미 드네 딘데르 봐. 레마도 안 엄지다 미 주스 제제 가바 쪽으로서 니 땡기냐 쉬면 심미날 잘라서 치매서 주부든데 니네 민네 나제 뜻미께 슈호년데도 와 데네 완주 첸데기 미 주약 추여레 맹가라라 아디날 민 년가자야 매루제 아니 주르 그때 첸데가 주르바 데마도 튼세 신다 딘데게 젠주제 장만난 통로 오즈레 다 장만면 쇼규 니 당고 미께 화제 제뉴그레 디 가라서 기란 장모 뭐 준비했다 하러 와 나 되네 단다 반대 넘두에 대 가라서 돈 장매 간에 씁씁갑 사용 동안 리급 때 간걸로 맞춰봐서 제 같이 협주균이야 같이 진사브라라는 동안 같이 균도 초원나가라서 다 배워가 겸이 야무 당고 유수라 같이 야무가 좀 서금에 꼭배 치우며 손님들 동안 디 같이 가라서 진사브라는 그래 뒤로 좀 봐 쇽제 풀는 게 어마리 다 마데스 디스티스마 슈크침 슈무데 푼난 카지 카지 도스고 또는 쟁 세모디 나로 주유도가 디십지게 그래 니브지 카레스노 쟁 빠빠 단다 미크팅가브디 와 차자가 차스 마음 친친데 요래 카지리한테 야구면 도주게 안 혹도 제 마음 채우도가 아니야 남다 쉽지 않는 거도가 세상 제 사브라라 인데는도 약속 주나 사브라 디라야 규긴데 체제 되면 주나 디마도 슈크치오 부부다마나 디네 제 사브라런도 축금 아주 날 반제 자야스 동안 디큰 자는 거 말이 약속 준다는도 깔아요 추첨을 깔마 교주로 와 디도 추자교나는 현디스 핀드레
0: 다게라 레젠기 팔이야 당한지 군주 부헌조야 미기다 니야 초치련 카시주스 게라게 자렌스나로나
1: 러스
2: 디리 가상 안제 주변한도 미미 드미나자 중게도데 돈조 안제 근주도 뉴제 배주젠 디그리야
1: 또 다나 하바도 푸키한저 로저스텐델 미 마음도 삼 핑게 삼 균룽글로나 미날 착신능 시기 믹슈스다르 예야스르
0: 티
1: 토브 차용으로 하고 말았었어 안디 칸너스는 표가 나가라서 동에밍네스르와 개가염 친구야사티 워드 나용 그래
0: 네스글
1: 제자미 미메 참 엄제 틴 머시 루교 말해
0: 네스글
3: 키링게 레제 나라야 Tumi negun siwi, lunjong, gyazur tuksin tewa kor, sheba di labgyu yinda.

0: shingle zohor gyobe tol chungbo chikche. Dandane ya zuibi yina, ane lo chiji da nye don ye me jil ya chi tome do me shingle de dar yundu zamba. Ane nga na zui ne di, ane chi tome shingle dar ya ge mungshi jil gyur yori. Chua mi di jige pige ag nalol ya shingle di hajan ge gechenbo chade yori. Dari kisi jizo, da liri zhaman zi duya, jige xieji pusun sobo mangbu chu yuya, jizo yargi xubu zhuya di mengshi di xinglea to yore. Xinglea di zhungya ge mengshi di, ane ten dangbu gablu ya gabdi du nai di zohor gyur yore. Da dume minam ge nai di dabya du, di gigi, di saya du. Di li jige depsu jidu zamba dinde resha, samin zoba chi tome xinglea ge mengshi di nyi yun zubba di nek tol zubchiri. Da di dingsan ya jeb yinbe ni jiga gyurdur ri, nazi dukshib ri, lukyu shimju ri, dindri jiga tol den yun zubba, ane kimbchiri. Da dunsen nyibu di gara si suna, wana nek di diri kisi zambu li le gandris dhagbo ra si suna, da nek di chi tongba di, ane saji, wada isha ki di jumbu ri, dine shingle jumbu ri. Da dine, zambu linga lodo la gandres gyubu la sisu na jing ne rangi ge che dume ne dante depsu jishime ne buru la suk da yib da jige chaji nubaya la mambu je la gyuwa shu che yore bende cha shabini dume ne di nimu rangshi ge cha zhu nye che yore nimu rangshi cha ya de gare su lodo kore ngon de cha shabini kore kore sung gyo re jīgī mī yuñ dhū zhāmbā, mī lā mā mī jīl yā rīng shīngi yā lhāpa kyab dhū chā chīngi dhī shīngi nā rima sā sā wā lū dzū lō nīpa dhā yā yā jīgī shā dhū kī yuñ yā jī lō dhō chā dhū wā dhī nīma dhī rīng shīngi dhī lī rī gyū wā chīng sā nē dhī dhī psu chī tū rī dhū mē nē dhī bāk bā yuñ gyō chī rī bāk bā dhī rīng shīngi bāk bā mē bā chī dhū nī mī gā shēl chū dhū kā dhū tē gā chū yā chū mū rī dhī nē dhū dhō mā rū dhū yā 지게 니면 월야 딘단 딘로르 규리아 망고치 규르베 마제 치도메 네디 아니 군네게 직치리 디기네 지네 직디 대연주 잠바 아니 네기르 군네 요레 지네 요레 지 니면 월레 딘단 망고치 유주 잠바 네디 점리 사초 군도 캡토브레 따다르네 야지빈 로쪽도 던도 게도 예메지리아 점리 셔루 군리아 다브레 통레 조르 규베 토네 미펜주 아니 키주주 잠바 ane nade zambulin le darne ya nubjo kwe le chen, ma efrege lungba chen, dine sharjo kwe le yon. Dine seche, ane lo chok don, don, don, ge don ye me jige gupti dune, ane nade zambulin shenu kwe le dabre. Dari kese, ane zambulin ge sabjo kwe do nade depsu chige yore.
1: Shiri di we lang, dine chwa, lo zhubi nyingu, 디니 슈로 헨조 시지
2: 네니 탄데 잡리 유루군기 서쿠이 민자와 뎁서 체베 로도 시긴바타 타오나 네라 넘시기 초장타 서시기 정신소 정중 쿠르유라 참베 게도기 케주 강다 대유바타 잡리 유루카기 서쿠이 민자와네 게베 네라 케주 강다 유담시나
0: 정신게 sukta yivliya gyuwa chenpo chen, di jyogu che tuya cha. Di shindu, ane, ne susu rangliya kechu garo rsu sun, gedogu nubu chenpo yore. Gedogu nubu yue san, ane, zambu lingi, jige jetan kuyo ina cha, chonjam ina cha, saz gya zungo yogu toba ina cha, yang jige jangcho longbo ina cha, jige lojo yogu cawa chese longbo ina cha, gansi jito li, dabiya ka dinte xin lodo cha bari. Di jie ni dhargi isang anzo naya ghi xieche mangbu ji, naya da jiwe, ane cengri ghi lakzai mangbu ji, lak tuandu dhari zuo di, ane ari zuo ul gyubi, ane ghi ghi mangbu ji ya lobchung shu isi yore. Dhargi isi ya cha xa jia gara isi suni bina Germany isi ya raba, France isi ya raba, Yinji lungba. Da du su ane zambu lin li ya naya dipsu ane zuo ul gyuba, naya dipsu cae tobu yuba. Nē tēpsu lāk tsē tsēshī tōpa lē tēpi gīgab chirī, dīndē chā tē yōrē. Tā nē, nē tē dzambu lī lī tēp chē kārī jīg yōrē, tsō kārī bēchū tēng kū yōrē sē, gāntā nāmbi yīnā. Nē tē jīg nē tī rē 심지에게 센지지기 요래. 다 심지에게 센지지야디 나나즈 변종 달로가리 나나즈 변종을 이빈 두디 나나즈 미게 최 디소마 센지디 엔 심지에게 센지지지 디기 요르바. 이날에 전부니리아 네디 심제 주도디 심제게 센자야레 디두두 잠바 엔디 심제 센자 조지르 규제 디제빈네 심제게 지게 지게 샤디 셰르 심부여바 샤다 칠루 두체디 하장 참부여바 칠루 촌도이네 시부제제 가르치 올수니 네디 전부니르 토라 제빈네 갸지 죽주지지 심제레 디야지 디 코죠고 조직세 니부디 가레스소네 아니 네디 비할소야 교치 조직세 베네 차샤비 임베네 네디 수베 비할디 셰레 신부유바 아니 지게 조가 신부유바 주양 신부유바 디네 체그요세 다 비하기 교치 조도 네레 제사 네디 비할소네 데르케스 점블링리야 가르는 거요레스선 나나즈 중국이 기급디 비할 취야 비할 비주 치세 치 갸치의 기급 체급이요. 장세네 제비네 제상 하나주 갸나가 비할 소트 망부지 급지디 아니 지게네 소 요구요. 근데 지 오스트레일리아 시아지 간다 시아지 도바네 엔지 녀제 비할 소고요. 디 아니 내게 비주 니부드세. 다 디네 아니 내디 디 갸지 니슈 잠치 숨주 잠치 예매지요. 내도 조가르치 올수순 셰르 취야치 요레 셰르 취야지도 조데 베는 간조 벤종더부 디네 야지 사토비유 따디 내디 셰르 취야디 롱부 자만절이야 최단 재민난 조도 카시에 임베네 지게 그 지 발리 잡 쇠제 아니 셰르 취고도 카시에 임베네 내디다 신베냠도 지제 취고도 양 카시에 임베네 디 지 내란 지 응외제 디 조등 아주 변종 더블로 와 변종 더블이면 다 내디 다 수균게 사제 조 차대요 봐 디 인도 잠바 내디 잠블링이야 아니 주고요 취고요 디안 가지 용잠들 디 조디 지게 변종 더블 사토보 디네야 장 아메리카리 로 아메리카리 아프리카 롱부터부 딘젤야 아니 네디야 주고요 대신도 양 계급 덥친 뜻수 높죠 계급 뜻수 주고요 셀 주고요 제사 딘데 차대요 네디 잠불린레 대바 잠불린게 주신 바 딘데 치제 디 인도 잠바 네주직 가레스소네 네디 딘데 주야 금생 가르쳐요 디 조체요. 다디 네디 비할 수두 잠바 비하디 뷰다오 시라체요. 베네 차샤비분 지게 조만네 더보 계급듯이 네스베 비하디 통지 야보절에. 오늘 지게 만주 총도된데 이날에 제뇨 지 총도 초사야래 비하 시동 가시샤. 아디 또또 취 제빈 통지제 시해양 공부세바 르그냐 왔세바 디제지 디제샤. 다 디나네 네디 로도 현다 민저베 케주 가로를 쓰소네 네디 사키 치취 집에서는 치취 말이 전부리 토려 로도로 차신 로도 안 시버저지래 딩물이 이번에 로도 안 당부디 조래 다 정리 신노 꾼을 담는 조 디네 제 디네 아숨 디네 네 디네 차주고요 다 더럽게서 이번에 아니 축소 망고 축리 망고 지금 심지어 시작도 워머 망고 최고도 잠바 아니 정보리냐 아쉬움도 안 당부제 디네 제제 디네 주시제 디네 네스 제제 다 네디 간다야 단데 편리야 정보리리야 로도 안 시부스 제거요 사키야 체슈 말이 들래 양코지 정미 신우 강가직 때 투약 로도지래
1: 시리디 외랑 디네 초 로드 민구 디네 슈로 변조 시리
2: 조제 낭에 제수 덕베 내라 페뉴 강자 유바타 내라 심주 낭캔기 체리바 남기 투 남싱네 송 내니 조와 미리기 대탄라 펜도 유베 세리시 임바라 문제 낭 유베 고르
0: ཁྱི bēne chā xiāwī nā dāk jē jī dū zāmbā, ānā nē jū bē mī dū sū, ānā chā, chā gā pūrshū, chā gā nā lā shēk jī dū jē dīn jā mīk sē jē shū dū, kē bā dū, jē sā nē dī dīn jā mīn rō jē jē dāk jē chūng yō rā nā, ānā chī sū, ānā nē dī, ānā zāmbā lī ngī yōng jā sī jē bī bēne, ānā dē tāng lā kō bē sā jī jī lē zī gā yō rā, dī dīn jā chā dī yō rā. Dī chā yā gā gyum tsēn dī yā gā rā sū nē gā nā lō lī mī kō bē gyub chā, 这个膳食纤维是哪这个多碳水化合物是哪这个多这个核对的背的不去当结合聚合物是哪了说吧这个就忙不及哈像个忙不约吧忙不约吧嘛是第一样那你对这个用不约的那啥那你的那怎么那个了那你得谈个啥就了这个约了那第二个是因为那里这个那的这个 내다 제베 사제디 아니 용자수 아니 대탄의 신도 코아치리샤 스제제 또 송고요레 제사 아니 녀슈아드 가레스소네 내디 찍네 기도부 누부 대요레 기도부 누부 대사 점리 신도 군도 덥토고요레 뎁수 제거요레 니네 내디 찍게 대탄다 제 사제조 지선사 미참에 주고요레 점블리레 주변 맞아 대리 인비 날에 변의 차샤 인비는 어르더비 다 냠지게 소더비 다 딩상게 조미 륜캄다 조와 제수나 닌지리야 아니 급지 딘데 딘데 니 봐도 최고도 미수고 날에 사제 날로 급지 딘데 구게 있어야디 마땡기 제제 급지 디 밀류캄을 핑도 세야디 아니 데르케스 차샤비는 내날 뒤대요 내디 참물로고 툴이야 아주 변조를 메셔 매브지 툴 공부래 디암은 제바 내디야 지금 사단디 잠부터부디 지금 누부 매다부지는 것이 좀 디야 말해 디야 내디 세리나 로네 최비인베네 아니 하장기 륜카로 편부지세 대신도 내가 락제디 나도로 메셔 매브다 야니 내더부디 사토베 묘셔 쥐어비디 디야 말해. 다가 신도 데르케스 신례 신례 조르 교베 레리랴 망부지게 도나요 말해. 지조 피게 따베드 체 교부차데 디야 로 동차 치자공을 제비 인비나 안에 되메 신례 다르네. 중대비지. 제사 신례사디 오늘 장례 지게 고 미지 피게 조변날에 개체부지 임바 데르게스 임빈날에 신례디 개그부 조 자샤지레 지그요 딘데지레 신데 신례 요지지 신례 당이제 편도다 지기 첨부윤날에 급체게 변조토리아 지기 용구 맵체가 요르들레 이날에 신례사데 데르게스 개급 되니 나자 개급기 지기 치 조의 랭게지를 지미하되 금세들이 지기 치도 되매 신뢰의 중 신뢰의 중이 아니 조함이 피게 치 민보 마로 치 레리 마보 되 아니 지조 도스제제 피게 치인데요 대한 자와디 아니 내 조를 교배 로토토 투데 딘데지레샤 제사 니에 슈아도 가르서도 나나즈 지기 내 열게 당고 유비면 내 rāngā tōlu māra, dī nē dā dhīrā xīcī tōtā xīncī, dī dzīm līngi tō lopchōng chīkwā, dzīm bū līng ngōn tūn jīn līyā lopchōng chīkwā chīkta. Dī xīndu jīg dzō rū kūbī, xīng lē dī yārgē tāngbī nā, dī dzō dhīrā kē sīm jō jāma kē jā jīg dzīm mīmbā, jīg cīn rīg tō nē, lāg dzē sā bē tō nē, xīcī tā bē tō nē, mī kiāng rīng bū tō nē, chā lē nāng kwa chī rī shā, dī ngūn zī dīndi shū gu yu lā nē, rāng yī dā lō khā shē jī, jī gī nē dā dhī rē, xīng lē lōb chō māng bū jī dū zāng bā, anī dīndi chī xiān sō, dā dī dzō dī gyum dzēng gu bā tū gu dō sō sō nē, anī jī gī zhuā mī dē tāng, zhuā mī pī gē, anī mī nē tāng tō lē, ane chung dheb chi dinde chi rixia. Ane diyan, jik tohne, lu gyu ri, ni tohne, gyur tu da dinde chi mangpo tohne, se xe nang gato. Di gyab chung da, lu gyu da chi rixi ri. Da di nye nam gyu shim chu zo ur chi aga kyab kong ma ri. Che san, nye jik jie shi yi ga mangpo chi ane, su durub chi xeab chi. Di na liya nob da, chub da, ma da ba, mangpo chi yon si ga ri. Ane lenge su diya liya, gyun chun na ya da, daksi na ya liya, ane nye, tāngā shūgu yī tōjī chī dīrīngi nāntū yī shū chāsū tōchē nā.
2: Sīmuā līngi, tīng dī nē gī chūngbē lūgyū kōr gī nāngbē kā jīmbī shū sīmbā yī. Līcēn jīmē nā mūtū nē pēnchū gī nē gī chūngrīm tā kēchū shībē chēchī lā gī sī yu bā shū.
3: Līgā rīngi, wāzāra chī wē kāngchūng yīn dī 日语母句草东二了增进我母人体语第二里极度点别撒度银点唐格拉格格南胖聚集街上列多车度点第二里举入撒别云中撒不银云中撒别别给米里卡给米莫纳团体塔 야즈인비에 튜르기 녜가 잠유라 중화미리 지둔초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년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사비에 벽이 퇴응을 타 참비에 뒤세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드규로 슝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订阅帖 진강 기몽시 등도 주바타 사드 진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예급이 긴급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숨는 겜유 변종 사비 탄성 도텐타 거신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 조용리 탄성 딜링타 탄성 사딘 탄성 타게지기 누가 제지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라 문주기 라린 베드윤규 조두 호다치유 베베 튜르 사바두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드르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메더 후다 제규이

0: smart인게 봉탐사 담백단지 시신 비니 현존 채널의 세지
1: 드링게레 제나 챙겨리아 챙겨사 타기 나부사베신게 전시시비 들기 내비신 내시시 구지시유 내비신은 세야디 빠르네 타부타 이니조 최딩타 시스토담치베 팀접신기 신뢰 통계 마나시타 최딩라제타 신뢰 통계니 큐요네 송지체베 신뢰기 나부시지 신뢰 마나티 새 법률관에 신뢰기 통계 뉴슈 토르동도구 유자 디니 통제 불리 요거타 통계 슈치르동와 조주마와 쿠유송교제 균투 피계조에 신뢰기 토람 눈댄 티야 이루지 상례야 부시디 지지러나
2: 미리 피계조에 루규기 름규 진규 비리 나리야 신뢰게 수도 미비 체치 샤요지 탱크 튜리야 이나 지도 트레드 이내레 세월 뒤숨 참아 신뢰타 카체더 미비 차요지 평외 토리야 지도문 기 롱 계동 예면에 미스 신뢰의 레고도 잡지 교회 이나 양계디 점린 토리야 신뢰의 계급 치수 신인자 너름네 范圣 기 신뢰 남세다 다가는 신기 신뢰 랑세 남세 신뒤 퇴장 비디오 차진기 비디 망고스 퇴제 대죄리아 范圣의 신뢰 남세기 모디 터블람나리아 신스미보다 류그괴바 당는 신기 나디 응어도 치부서이나 뒤에 단대 이내래 대죄이나 첨부여지 팅급 첸제 라제 피게 침부탄 뒤제 신뢰 모디 테리 이내래 피게 침부치여지 신뢰 모디 넘버 사브시나 다다 미남기 미그 뒤니야 퇴여지 디카르데스나 내비 신뢰 시부지 대야 조이나 최진 라제게 멍시 제부다 파동리아 교화조타 내디 땡기 당는 신기 투가 천진제 시진제 긴럽진기 신뢰 꿀주 라세디 폐주 제부다 토담기 말라시 체구여지 내비 신뢰 디나 투럽 미슈 노럽 개주 퉁조리아 된부다 가티두스마 유럽파 어르소 피게 치슨베 기흡게인 신뢰 팅럽진 리그 신니젠도 교월레 퉁베 후유 박소브 내든 타주다 퉁기그 마네 용도 뚱치 안된부지지 최진 라세리아 댄제 모듀티 내비 신뢰 퉁기기 남바야 심주타 라다 치우수지 뒤려 니지바 리베 지리아 내비 신뢰 라세타 퉁기기 남바니디나 자회 차네 장초부 차요리라 기가 민조 이내래 피게기 캐주디에 저그마지 기토디나 콜시비 내디 댄기기 말라다 신계 최진 두루 말라 신계 강소 뜻이 말라 당능 신계 신계 사함 최진 말라 신뢰 캐와 말라 인류 진기 신뢰 추제 말라 쿠리오 뜻이 말라 말라 루프소 차와 진기 토다 말라 쫀다 말라 소이나 말라 쭈레 초지지 말라 카 편주이나 람디 제베 규제 서규 퉁기 뉴슈리아 꿀디 동교디 뉴교 토바 제베다 마네 뉴뉴 이베 간리아 킵사 망회 남바디 퉁바 제베다 체지 쿠리오리아 레주 단제 편제 토베 신뢰 퉁고 배주 동소 치구여지 내비 신뢰 추기 내티 체진 두루다 로도 맨조 라다 체더 대이네 버시비 순간 넘티 말라 배제 구미여지 因为 罗谢南里啊 GPS 啦这批件书信器约不达公司期间看起个人呢谷歌底腾讯切件拥有了新内客户哪里啊局内私信解解答内地切金读入达营业件个新内推介单机为成绩他能行给或者是比松干内地拉些团队约解所拥有些或者是比松干内地马拉地内地新内处理啊做私信给家军达你国里啊切件起过 别具几个月不大，提议呢，三星的传播车间内地独入车不大，老多团部用过个传播，团部不过啊，他能行个新列推荐拉达车的不大，旅游吧，沙边对吧，面多哇，出动哇，新列推荐建议，内地车间建议，好多人去了解。内地新列个季节的呢，做三边第三推荐的，人工内地给旅游家个推荐。 让水面多推荐，唐能行给人呢内地诸多推荐所要件。第一呢，让一个新不错的片区级别在脱水给增速吹过去的。听人老婆你给讲不足不大都不行呢。女仔的呢叫不大，首先片区东数区位开出直接是电要件。很多人呢提矿量错别，三三吞了两三三笔冲多，听知识别讲的啊，原始流水难打。 中国行列落进的院士王茂华说，行列参赛到桥墩两站曾把昨天你的前往村呢，列地改为村民那么些。那村民地脱了呀，长江桥墩到行列你来，那边行列村别村长不出不来，因为路线那里呀，让给客居打。今天铺居两站地呢，运气没把套路做不长短节。长江桥墩松江泥水下偏东土路马线。车站朝阿提，七十个人呢，松江是吃不着。龙东站旁边新来人员的路口右边，几个青浦公园内设备呢。中国人民解放军前边长江松江桥墩马拉地内来，运气没把啤酒登不了着。前站天涯店前呢，长江松江桥墩马拉达。新来年凭着运气买把地地拆不贴，让这个新来天给拆到天里来了，作为人心的有完有不要紧。但让这里啊，给这七岁的人呢，新疆天给祖军本地的人。第二一呢，那边新来两岁的人呢，给南南温顿人。新来推荐建工委呢，下边呢，第一呢，新疆天给祖军本地运气里啊，你不用不麻烦。食堂部秋天垃圾地来了，体外借用个每个系列口料件。当然最都是吃冬菜吃吧，西瓜饮呢。今年年冬最偏落了呀，新疆团结土军工地呢，那边新来个垃圾地偏姐姐，这边个鸡团在呢转，家都出去的送达，成军出四个月不达，借用这边个鸡团在家境你去资助达，成军出三节，让一个这边团结吃在地，按全国都不要钱。那边新来的呢，中国新来中国去，偏给他叫起印章，村里旁边打他能新去，新来猛新那不的，点到东军那么他吞不穷月章。那边新来的呢，让给了军舰没白，可比他陪住穷姐，让给个新来的，那么也看当前点不上没人吧，实现陪住也不起眼心里啊，求求一起月。
0: 什么天气？下面两天给你起码给参赛军训。军图天有的冬秋通菜，如果差给了，就给你贴上，是不是个呢？
3: 军图天有冬秋通菜，瑞伟检查了，那在越大。如果你民宿为出去送外的，瑞伟电台开讲下降钱。瑞伟检查你，听个巡逻路上擦龙筋，绝绝做事。出去谈旅游少的酒店谈，叫我也不去。没卡几个，如果车龄去酒店也不谈，天有通菜，叫我去也不去。我呢，天有冬秋通菜。日本的那些抗大鱼汤爹日本检查了那些所鱼汤先呢那段地铁那里天有通街南去连有的日本电台了那些所谓文字情绪因为啊团土天有通街里阳阴天有外面去南土几年前不当街免得给你学不起一遍记得连有鱼被网度当了呀还将牛牛者马赛通的那边呢我见东北连有的天安朋友的女不通过鱼面文章有人去林有都林去的那边有人去车运都抓卡了西林有去天下日本女不团别么多日本修金所没西接着天有去通知通知日本电台堂介绍了那些所没西特别天有去通知通知日本修金很大预备着领土卡记天有去通知林去该独立了，那些所谓文字情绪，一年两团都说不贪污越边巡逻路中文的绝呢。天有的通知切人不动车，民宿部该独立前把天干了干过说明些。中国出去路作为扩段前边城市行呢，说不贪污越边谈面，引导了领有豪客送到俺的独立土越边。前年前呢，全豪生送去送去以天有通知谈接送时，第二天说不贪污越边谈面文的绝呢，该就。看望独立土别文州话，天桥通知会参通了，天下了瑞索南坡米西，文州财经提大话，长美天桥的通知瑞瓦的修建索米西天的淘宝线图一下去，天都天你别话了，叫我天赞美，哪里呀连接了珍贵许久了，俺在瑞瓦电堂用过些，唐朝电堂给超华电堂运用钱柜，该堂出去必说给西区独立的一次钱柜了，推荐都西区的旅用钱柜，提大的钱子。日本所大堂日本女文尼文山退位切了多些爹妈些民俗为宁堂罗文女文切了当土了插苦又土罢了偏多余乌兰堂就借马拉吉翁女吉民俗为检查堂年过女文套了着罢了偏这文山退不退余
0: 什么天给提领给南端参会主持组那么天给年末退节俺嘴里曾给南端开了新的友谊呢天然给老道卡巴给偷偷平中农青年这里不给确实清点然后呢价格给团的珠峰云西北 APP 的喷林南的是一球节 就这真的一头头俺嘴里真的明明啊产生动物是真有呗那么另一个俺嘴里真的叫铁路公家谈建林看的能对于呢天安南中人
4: 내디니차념토제가중을래미아동인기창단기급시비정중송겹구시디가알경리청외진중단은도진초단치우남계가조달창래디디가알미지초내치가양속자미배탕도큐니마시창단기서시시미토속자나조지가알유신초내치와탕이규비신시드윈얌내기속자기갱함식차유디가알쥐타종경제자당토르계자취비포귀숨양유경리속제따당다외속자미지머체제식타이기풍유체내속도체슈식시태양조초비사대구도협진가중을내미시동아동삼기토간치단타양암탕도전해지그유强자단토강치동망부유강기보통신신치라속시진워타不归节目马斯尔塔博格尔不隐形说过呢阿吉牌给给熊给不多呢看那一提到仍旧轮给出别跨界提得不行了地呢换作色系提定了几个穿的骑行器落日到对不对中一牌呢将其举别提最隐形江某捏恰鬼推运到就记咱们一步堂主母是经住日早啊经住地队几次几个松就算了四个月罗松年西牌松队经住西年哪儿松不堂苏不经测了密你哈咱们堂几次几个松一年西别牌松个月别日记碰不缺年苏得七十日换作恰你们错运你罗你是咱们这浪过了爹呢强难准备蓝牌赌将忙不通之余混子云赌熊蓝塔米林伟砸弹脱了养那国古呢砸死亡养那偏居体力起不锁接触水亡养那胖子我们行于胳膊就古别拉通瓦丹国通呢对不他各位宝贝听别宝心见完了我民不如为把你们行为将了求助今年错有空气预警求情玩将俺的给牌他求情玩将你是送就约了求情绪了将家里给网约将了小国去五十送年求通了他你们退去撇起玩咋当托咋死亡年数前年对吧他啥时候参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作为空气时月将给年代激励松就严逐个月吧他宽子着大样密色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逐个月别宽作前面虚图将他们人物是清雨朋友呢将给着这个学习时宽作旅了下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前云点那边我了敲嘴里记得是最先的咱们有图的雨年个期为推俗女秀与贵主构索下闲谈读呢最给敲嘴里记得给着咱们有图的他中期记得我就咱们年纪积累十足咱，刚去教书了，吃水了，积累短着呢，给举牌教徒辈，行在下江教不远。 将口罩纪念炸弹托旁个游客，美国铁锅杀了点面，绿醋狼龙铁锅那不点，还将几车年糕玩呢。推举邱新九，强炸弹托以江洋米九万几个面别，帮过他你什么去？米几个为难全呢？强炸弹的操练给枪击前边秘密隆咚的那样，江草永远的些呢？强炸弹的看着恰似电闪如雷，极度点边轻细细，看着第二一行，第二擦龙穷，他二炸弹他袭击都敌人，厕所一块儿排密度块儿细微，枪弹的射击前面托长的点边缩加盲目。让人说是从而旅行器推及矿藏南面米胶板龙我吃东西秋季吃度可谓均他千米度信心器。